0: 토사네 마르더급 소모티 닝수 차차워시도 원시 자라토가 근리트도 차유 초타 뉴싱 타동 터진기 근리제 냠도 진네 정중함기 치 파차바타 치 이도외 윤중시 주유 미드윤투 차외 전종티 람바키 녜투 세바타 유고와 민요와시키 촌잠토 참참치바타자 바르겜네 사투 뚠뚜기 제베티 냠수 뇽시 유브지 유고와 샹라키 나디룰로 납중어 추이 녜동갸미 줍뚜르로 페토 팅 당부용어타 타파 팅뚜 림뇨 초망부 통용유자 딘제 총원부 팅자 통용미 타티 리토부디 진네 강조네 따와르 용부인 시솜지 게듄지 사초 칸산의 용외 유고와 초부진네 구루라 초로 조와타 서법 토구기 강탄 주시시 제유지 천둔의 인비 유패 링타 장传言네 롭치나 강고동와라 가조 지구유비 롭부지부타 니동야미 주주로로 쿠니 초부 렘티규 강고순디용외 쿠니기 렌주야 티네고초 로주지 쿠니라리야 냠토 천둔의 랑고당디 로카르용타 가조진네 로주코와 천수탄자 칭아 구루라초로 용유지 강탕도 조외 람바토 콘츠 라토 메도쿠네 컨리고르웨 닝수기 초모티 점토 로주 카제티 주발립유지 유고와 유페링키 디루닌지 지겐이마타 닝수기 초모티 죄된타 참모도베 디에르 빠르게아과르 용비 구루라조 당신 상와타 하장지부도 티 응니기 지동라 방부치에유지 솜지 공원키 겸중체부타 컨리 제겐제바 유추 지동춘바 리쿠기 추도 차비 닝수 조모티 유고웨 펜주와라 응어주 체부규 초메타 구루라초르 유고도 용케야 지만도 치유 되메 긴캄타 냠레 남바 푸숨초베 강타 유고티 유디게 링내 유고키 순수 피시 링내 유고 뷰다 콩베 동웨 퍼시사바르 교신 유지 유고와 조라기 나바게 교르가부유 네, 발린 잠취티 미티외 마외 푸키 튜모모인비 젠종티다 통투 중도유지 솜시 유고와 추이라기 메게게 리룽게 제바 냠린 제바 용부인 제도된비 윤종티다 미티외 마와라 워주 체규인시 솜시
1: 참도 총기래 빠슈송 라와 총대티 게람 숨지게기 내수 케유바타 고지 유고외 람규티 레샤대니 사내티 멜로동차 대비 뮤미 링내 슈샤디 남뷰 탁제 목동 여부 체디 지뒤 점등타 냠린 튼기체 시지젠키 너부타가 서준 체디 나위 락제티 마냠 공비 용어타 망초라 용버 판뉴 용규라 체든 체내 수규 육신 샴라 대고티 선주 쇼인 뮤미 링내 슈샤키 남뷰 튼세 증칸토 차르규 레비 남뷰 겐크디 요거웨 이완 지가라 초바타 락시 냠링크유토 창면 너부탁세기 믹세응어사라 냠수뇨시 요거와 후창키 표지 능포로 깨자 침부유 소비에티 다수치외 차르규 치부체도 리네 냠링치주유자 야구두시 수마시 요거와 고신주의 종교 수준 리네 표숨 초구유비 안추 균진 야구치 경영제치 수마시 뉴미 링내 슈샤기 튼기 소하나 소바츠 레네 카구타 말라 대표 레가 치신유 데로로 조조레 송라 레비 갸르니 데게 러브겐 슈기 락시바 시긴 로니슈 학삼라 아말라키 감네 너부 탁제 장신라 뉴미 링내 슈샤기 카 탕베 레드 바양인 텐게 차라 콩키 능미 탄냠토 디가라 쇼레 융법 소바 용네 나위 락시티 균진 치신유 Nguyen Min Rignan Xuxia Piyye Dongkhen Yimei Ngunye Nambu Thakang Ki Genguwa Zhunme Chokbe Nechi Ti Sokhan Chung Chung Ti Nianzham Ki Mangcho Chu Yungba Pawe Kendian Tunle Su Gyuwa Che Yubshin Thakang Tira Taja Mangcho Ngabchung Epsi Leishu Tuba Thang Pyo Min Ki Gyaja Gyeju Kepdun

0: Sanganenge, Shamla number two, Mutuiche, Saturu, Tinzin Zinu Tarwe, Mansu Gushu Chirchimbe, Gorgi Tinzum, Goju two, Zinu Chomalamani, Tengri Lase Par Shekubashi, Sena Yubashu.
1: Tanyam Sabami, Sumdon Chuking of Jube, Natron Lase, Tumon Yimbe, Tungon Kilijata, Mikan Shewe, Zirim Chugulatine, Zinu T, Turepsabi, Tongirki, Ming Chang Tu, Kubashi Yubshi. Jongyongji Tengzin Benjaro Pijel Gushu Chimboyan, Ne Yubshi. Jelo Nieto Yamini Zenga Lone Song, Lasa Chongjerki, Rangjong Jongki Zinu Chomolangme, Cherki Chuo Yongle Tunju Jedi, Naman Jinki Zinu Mala Juni, Sidun Ta, Lokin, Shongkong Junorjeki, Chengxi, Dene Tunjur Pijel Kudi Dangshi, Zinu Chiru Chimbati, Tongara, Chongmiri Pimba Topu, Sidun Jinzi Tang, Chengxi Yamju Jiri Lady Ladine, Chongjer Yongsu, Sidun Chengxi Tongjur Shitan, Che Sumdong, Sumja Jigdu Cheba Tang. AI new Situn Shipshu, Yegapki, Bizun to Tampshi. Taja Chung me, Tito Ginjutan, Temdo, Gumi Gunor Soki, Lego Joker, Lagdo Kabarki, APB Amyana, Diguki, Ramdip Taniku, Lego Tokyupshi. Taja Tingwendara, Dizin Mangur Gubatan, Jesse, Yangne Yang to Jiwe, Nyogzin Chiwe, Gurim, Gumi Gubara, Chaji Gunjutan, Ting Jigler, Jupikuyupshi.
0: Taja Chung Yeriki, Najisu. Sagong Ring Shinki, Yeji Tendong Legu, Cherdong Nandin Ju Zubatang, Yegab Rimbe, Tade Gengzin Teddy Sezi, Dun Simbatang Jay, Shardong Tube, Chajin Yang Zomu, Mengshi Taje, Tigu Teda, Tugu Tangu Chimbardin, Tasa Tongiriki, Jawa Tongki, Tongir Tumje Tobi Yang Duyu, Dawa Sumbe Denju Para, Rimzi Gemna, Jinga Jitsu, Dundong Gajakuju Kosum Jumbatang, Sinzin Tongzoro, Jinga Shardong Tubze, Gajakuju Hopje Tang, Tengjung Dun Simba, Tongu Tang, Xiang Tang Tongde, Zijung Kuije Changmara Jinga Chawa Kebu, Hasane Beijing Parki, Ji Shibja Tiaji Gulam Shardong Tumne, Jugu Tukde, Jonin Guiki, Garja Rimbatang, Sejun Tang Chungjing Ki, Garja Nishu Rimbe, Yudong Yogbe, Nuba Chubu, Munse Tube, Chunzu Teda Ladine, Hasa Tongire, Ye Yungi, Garja Rimbe, Zija Ki, Chedun Chaju, Tongir Ka Tang Bu Chesu, Dambatang, Zinu Chaja Zugdun Chejuti, Yegup Ki, Guichu Nan Nguesu, Jubari. Yingche Lopsu Kyokongsu, Jinga Chajatang, Tedong Lupji Lakze Ju, Tegrin Lungu Segui Ji Lome, Puli Lopzen Ki Tungung Yamju Tumne, Lopsu Heba Chungtu Joshin Yu, Jinu Ki Tertu Ki Rindang Ni, Guiju Jeju Ti Yin. Lasara Jinu Ti Gede Shibshu Tang, Sole Suju, Ringne Yu Goro, Menju Tetang So Kyokong Wangbur Kimne, Minam Ki Tungi Chetan Tang, Yundian Chowara Yundu Dingsup Joshin Yu, Midab Ringnu Ki Biyip Chemi Kyokong Na, Choba Ki Biyip Chemu Tang, Derzang Bi Chemuso, Najisu, Kapi Tangwa Tidaki, Puge Yinji Tang, Yikuru, Ringu Lendip Jetuki Sole Ringu Jenki Te, Huatai Lung Delegi, Jinga Rigden Diri Dene, Derka Lubata, Orwa, Beba, Je Yurim Shibu Rigdenki, Korgu Tumne, Pugi, Jinga Rigden Jiri Diri, Sesing Tangbur Kuru, Tenga Derdun Batu, Mi Jaja Kasegi, Sawa Tu, Tedu Tang, Zeta, Dolu Wen Ninga Jela Mazimbara Legacy Yu. Taja Kongzu, Garja Tube, Dewe Tunjun Kangdu Deti, Nianxi Tang, Lekju Jene, Yangrine, Logu Tugu Ki, Kalu Gurwa Tang, Rengu Ngang, Derka Beba, Rengu Tunjun Je Chigyu, Lugyu Ki, Gozu Sasabara, Lhase, Zinu Dinsir Chedi, Tengzin Benjur Ki, Yangxin Yachewe, Pardon Dushin Yu, Siju Ka, Yundu Tungyu Tang, Mengxi Tugu, Yunche Mebara, Tugu Changdu Chimbatang Dune, Longo Dong Ki, Natong Ti, Tengzin Turep Tewe, Ngozara Chewe, Sadu, Liu Zom, Tumiri. Junglam Shardong Tu, Bupara Tablam Mang Shikubi Tinsum Shik Nyandu Shukin.
1: Shizhi Chonggiri Shie Tongme Zongchongne Langkola Gama Kashi Debeji Chepka Chongde Chepka Chongzuru Jowatan Chongzui Zolam Kuyonyomla Zangcha Tuyubatan Shuo Nisu Yubi Chujin Ki Mangsui Nesangyang Garja Shintu Tuyujin Chongmi Ngodongne Gawi Zumtang Chulshin Yubshin Duruk Lamne Chikyur Lam Paratan Tene Chonggol Lam Para Chepka Shunglamla Gyundu Ting Sum Chongwatan Tabdi Shinkangne Tingtu Ki Kami Jik Paratang Tene Dobu Yubi Kami Bulik Para Chabka Shujin Ki Jigui La Gyundo Ting Sum Chungwa Kherjang Nyerkyongne Nyamdib Nyerkyong Paratang 테네 추조로 퇴내 팔아 잡게 추진 유고로 총대 총을 시균 시작점 차유입시 로 줄학점진 책과 총대기 흉람 조준탕 추진기 퇴내 퇴직도 폐계 침범하세 총습기 조람 노르신탕 림보르토디 사워기 추진 추조르기 법공수 교류입시
0: 도수 람탕 신강 바르기 균도 니동 중니로로 총재 초규로 니디바 댐진기 추전기 총리로 고급 댐진 체내 맹의 고로 치축된 당디 총조 용기 추전 투강 당부디 준바리 급디디 추전투 답디 신강식례 메라 상주당 소부 초사양 탑자 직례미 제 댐진기 추전 투강 통마로 조급기 고르시샤 참가 총조 디니 종종당 바르다 지리 카시엘레 메야 모착베 람직양메 총조네 종종투 규베 람니 도수 람리 ngama lege jinki chir mangbu gyu gyu be chumba dawe gap ti du gi lam gi gor ling gap lam zhu de bu me gang thang ma ra chu zu che ka zam gyu ne zong zhong du lep ji zhe ye lang gor de di xi zi chong gyu tu gyu gyu ji xie xia lam ya bu me ba ti chu zhen tun le pi ge gi guo jin tu qiu be yu xian ne an zui chong zu ro yong qian yong yong ri chong zui chu zhen jia guo de yong qian pie qi wan ni an zui zong ki mi xia da ri ji dim jin ki te da xie xia
1: chong zu ro xia dong tu be xiong lam thang ting le gi ka mi pa ke jun to 제로 니동 겸의 조금 로로 잡게 주진 퇴공 서비 시에 통매 정기 잡고 나주고다 세숑기 망우 고로 팅아도 학점 당내 잡게 주진 조신 딘실에 준비 제로 니동 겸의 주피 로로 잡고 총주 슝남 중국 쪽부터 제로 니동 겸의 주주 로로 총주 슝남 카지 아담남 부로 준비 제로 니동 겸의 잡게 로로 총주 용의 샤동 토비 아담남 준신 람키 신체장 미시네 미초탄 감응업주 바라 치료당 협시 람샤동 토비 친의 용킨 유고와 망도 친부탕 하사탕 로간의 용킨 망부 유협에 추진기 망수의 내창 야채를 동규 삼을 고중 시 뜸진기 대다라 시부탕 공기 고급 탐진체니 멍을 고르치 압제 당디 시에슝 렁첩 조지 추진 준비태래 야균 민을 초 내동삼 유협탕 커밍 유시 저구 이낭 상조탕 수부 추세 유협시 민용킨 망도 친부라야 띠 주강기 총의 야도 친의 니르르 용법 고르 티틱 참 용거유 초교로 니티바 뎀디키 총제 냠티탄 총미츠 추진 망수 내장이와라 로바 체비 총조로 추진 망수 내장 카지 개발에 띠 총강 탄 사강양 직지 니튜가 망도 친 유식 제로 니 동자미 접계로로 총제 냠티 추진 기남장 당부디 뒤럽 사비 총습기 망빈 추진 응수 주고 초부터 제로 니 동자미 니시 저지로로 멍을 고르 티 야탄 고주 고든 당내 준비 유고로 조신 신조배 칠레 냠내 강 딜랑아 주바 제로 니동자미 뉴시 자솜로로 멍을 고르치 직동 학점 당내 총셉 타르켈 구디 당비 총주 냠티 추제 남장 당 퇴례 토강 준비 총주 냠티 변조로 림시 돕체를 침부 제시 제로 니동자미 뉴시 접시로로 짐주 답대부로 되네 시에 통매 총키 차부가 추진 기유고로 셉슈 되네 고족사라의 체리 조기 남티 니되디 지의 시대 총결의 미고 법속수 샤동 토부탕 지슈 종종키 흉람탕 통매 샹탕 Tertin Xiang Tu Xiaodong Tumne Yugowa Tang Sanne Tike Mangcho Chujin Gyabara Yungwa Tang Yugoro Dagoro Chibara Tewei Dabdi Chiru Qin Yubshi
0: Chonggoro Xunglam Tang Buda Kangba Cha Changwa Yugoro Wa Mitu Simjayu La Yugoro Wa Mingdu Yang Simjayu Kurgyun Tang Zhujun Ninshi Mangdu Chimba Ti Chabka Chongzo Kuto Tu Songne Yugoro Wa Dagoro Tu Nyamlin Chibara Shukjin Tibyu Nyadong Zanga Loro Chabka Chujin Ki Tunle Ki Mengshi Xunglam Gyorgo Namchang Likru Simba Tang 잡과 총지 짐뒤 차기 응아로에 렉수친바 총미탕 요거와 조규 티웨 뜻대로 친유 조람초 용내 퇴구창도 친바티 잡과 총지 추전기 제괴림보로 탱순바 제규로 꾸마티디 니동쟁을 위해 더와 주바라 시슝 랑접 조기 추전기 렘보르 제베 랑마 추전 레니르 제고 초바타 추전기 소르강나 멘주 제규타 녜수규 렌주규 제타 류주타 샤드 조싱제 시직도 되유라 고래 난 랑코르 조사 하장 대부유 지 뎀딘키 오저 제바타 콩키 럽순베 추젠키 수르간키 칸라마슈 고로 야당 니슈 인바티 럽니발레 덥직 파르와타 제괴당 십슈 야고 유베 렌공야 렌슈앙 포르괴라 총양 알신 야고두 레고 중네 타바라 다왕아레 송미미 용법 고로치 니슈 학점 중시 세샤 람샤르동 투바타 추젠키 제괴야도치 내용

0: Sengalengi, Jimju ni, Chizub Chiwe, Anjo Chowatan, Kateta Mibashigri, Chezang Anjo Lizen Ti, Lomang Jimju Nindo Ki, Leneto, Chale Nangyue, Gachunda La Dendin Chene, Gugu Chiwe, Jimju Chetin Tang, Jimju Denja Seja, Tishin Kuri Totam Sogi, Seja Ngodu Tang, Samjur Shugu Yube, Kiranki, Tungu Ki, Chowe Chuina, Pemba Junse Tobi, Rewachi, Shamla Tiling Lizen Ki, Jimju Tongne Se, Jungu Su, Gotsu Yi, Gachunda La Kungamsa.
1: 같이고야든지 쇠샷다디 켄자스도 삼배든지 먼저지 다 독자다 마콘베서 친나데 얼바 저다른 이칠레네 체네 디나 먼저 좀 죽지 가란저 편에 차샤나 즉 틱디 뒤 대면하려 즉 딘데 즉다 슝룸갈 딘데 뉴뉴레 원자다 탄다 딘데 땡고디 탄딘 예셰비 가란저 좀 죽 즉다 체딘스나다 좀 죽고 토덤스나다 좀 죽이 즉 다다스나다 디나로리아 먼저 기급군나네 챘지 딤주침로나나네 챘나 다다 챘부 실 고고고레스 딤주체딘 다 쓰다신 허스리 개가되니나 챘부 시 딩아주 챘래가네 다가나 고초고고 열이라 먼저 칼로베 디데지 챘부 시간에 고초제 디나로네 예라충 그제 열에 디다 텅구도 무슨 텅구나 가르루 열에 잠불루 열에 주르루 열에 예버체고로 봐 챘다 다다 챘부 시드 가르스는 당부디나 만조 지 당부 당부도 과시하고 그랬으나 지 짐준이도 걸 낙다 티셔츠래.
2: 아.
1: 다디나로 다 가가지는 온 지주 사가지고 그러봐.
2: 선생님.
1: 다 비게 로 정구 바샤들이 뭐라게 거기 다들 가리나 봐. 로 마오 바샤들이 만조 좆 누구민도 되는 뭐라게 낙다 지 교수 이땅 만조 파트에 있어서 디나 다다 나로 내다 지 지 지 짐주기 지 록데 다다다 짐주 년도고에 미스베 다다 디니니를 견다 윤두 디니니 군이 그 가르스는 자동 신호 등등 자동 신호 그 변경 신호 和 자동 警察的 지휘 소식 요 충돌 요 矛盾的时候 사소지를 얘기하더니나 和 디니니를 견다 윤두 가르스는 짐주 년도 권도 락달 지순 쇼큐리스 디 가르스는 짐주 년도부터 미스베로 와
2: 어,
1: 수염보다 피기다 뒤주도 무슨 내비에 가셔요, 봐.
2: 어,
1: 탁탁탁
2: 쓰지
1: 가르자 가르자 니슈 있는 니슈 주 있는 주네 거 정신금 저 이남에나 거 집어 재미운 거로 봐.
2: 네.
1: 비게 양아라 좀 넘기 작가 있는 스 고딩 사 제로 왔다. 어디 됐어요, 라 제가 디 디렛다 짐주 년도 그 수염 전 디날 짐주 년도 그 다음 수염 손자 다다 디 딘데 간이야 지금 딱 데레 봐.
2: 어제가
1: 가지고 좀 년도고 인데 뭐라 가지고 있으니 소리 시계가 열었다. 정말 나쁜 거 털어. 직다. 먼저 직전인 계란 처빈 길이 니네네. 계란 그 다담 직 다저 저진 돌린 침모도 자. 제제도 퇴의 길이로 봐. 최선 뒤인도 먼저 다다 침부 시나네 당부대 좀 년도 길 락대권도 되체. 독서지 시기랑 아주 지 락대간에 전에 권동부 락다스니 있어서 내내 치맞이 시기 락다스니로 봐 내내 금식 락다스 책 락다 락다나 락다 숨이 여지 그래 아주 처음 거나 땅 아주 뒤 락당부대 권동부 락다로 봐 제가 뒤는 아주 짐주 년도 그 도담기 다다나로네 다 온 치슈디 어디서 그래 인도발 낙타티
2: 니나
1: 다다 첨부 시나로그 다다 첨부 시나로그 당부치체 단 니우드 가레스 짐주그 로다 노 마우 짐구 세버로 와
2: 제그나
1: 그러면 지단체는 마우네 짐 세브스 뜻네 짐구 스레 짐구 티 쭉쭉 대샤요 마우도 고고 대샤요 먼저 또 제제 디 구름디 먼저 로야 갈리아 직샤도는 강강한데 마우레 워워드 짐구레 기 세브레 수 첼리 직도는 나로 나로 뒤뒤 마브레 기기 세브레 쇼 칠로기 예고조디 정구레 자자 롱바카 가조직 미기 딱제 치디르바 칼로벨라기 교링가르도 미기 딱제 치디 케라 촌도롱에 디디엔 디디르샤 디미야미도 서다 제가 타나 서마르바 체지버지나 구슈 예버지야 체지버지나 앵기 앵기 통야 체지버지나 레곤 통야 소드는 가서 따고 이봐 제가 디 서망사다 촌도롱으로 와 그거나 어 진짜 이거든 아주 지 계급 진주 침루나 전에 전도 롱어디 못다한 초고요 말에
2: 어
1: 다이네 높죠 계급다 계급 칠로 계급 망체지 전도 롱어도 못다한 초고요래
2: 어
1: 대좀 제하래 로바 다디 계급 수수수 침루다 계급 수수수 도덤으로 와 제가 전도 롱어디 로 마우디 마우 통구요 말 봐.
2: 어제
1: 제가 뒤인도 가르쳐서 다 초세 롱부디 가르쳐서 높죠 계급도 가르쳐서 강강한테 보여주 로마우르다 랑 무작하가 그래서 제거요래. 워워드 보여주 로쟁구르다 랑 조주 초그래서 제거래. 저 영어죠 그 당부도 보여주 로마우르스 아니 디딥 바보다가나 다 바마 바들랑 통구로 봐. 다 전도하더라 이거지 도움을 찾아 나롯 버디 로마브리 나무르 카카브르스 즉 당군에 즉 칼로엘랍다 나롭존 치드네 도슬럽 요제 아니 이거 디릭디게 있는

0: 이나 춘도 롱데 뭐 다 초고 열다. 단 초도 이나 단 초도 비게 익습치 제고로 보다. 익습 제단도 또 슬랩샤 그래. 제자 지금 주기 즉 럭더딘 지금 주 춘다 첨부 신나로 아 니버들.
1: 레슬레스.
0: 제가 좀 니버들 싶지. 당한 좀 지금 주 춘다 첨부 신나로 수부터 가르스네. 지금 주기 다다들이다. 안주 춘다 남규기 개가타냐 저동 표지 사티. 저동 표지 봐.
1: 예.
0: 디나라 즉 터지기 직 전달하신 이름으로 와.
1: 진여
0: 팀님에게 잼직 전달하신 이름으로 와. 팀에게 유고 내 전달하신 이름 레드 유세 전달하신 이름 같이 처보 전달 주마셔가 전달 각동 거 전달하신 이름 땅 거 전달 진단자는 이겨락스 저르디나.
1: 예.
0: 저 요원 이겨락스. 아 차다 디인도 디는 거 전달 첨부 아 지그날아 지금 저기 다다다 첨부 신나로 카스부들이 다 카시부도 가르쳐 버렸어 난 저 지금 저기 틱다 렘디 랑가 틱디게 지금 저기 다다 첨부 신나로 안 시부들이다 제가 디게 나로네 가지 온 지주에서 딱 안 주는 뷰 가가 있게 와서 당 연락 좀 지단자는 고대 위치 좋은데 뒤바로 봐 말아 주제 도부스 김멜라 제다미 슈브든데 토브세 비게 고마고 세고야스 게민도 제다비게 과대부 존재와 제다 디인도 담바 당부디 어 치슈티 가르인가 전다가 가르자이가 틱다가 가르자이가 로바 록다 가르자이가 각동 가르자이가 짐진년도가 락다디 컨제스 게냐 이 락다딜 세순 슈규레스
1: 네즈레스
0: 디아 당부치 단니부드 가르스네 짐주고 록다 록다디 니부드데
1: 네즈레스
0: 다 숨부데 가르스네 지금 저기 되게 다 전다티
1: 저건
0: 표지 시부대 안에 티그리
1: 티
0: 다만 되게 간걸로 가르스는 나란주 징접지 짐주 토담다 계급 짐주 침루 토담 나로 세와 토담다
1: 네
0: 장지 관리 제가 생기나 장지 관리 다 세와 토담 다만 주 세와 토담 인스고 열에 니께지 디슈 침부 십지 시에게 열라 비게야 틱디에 세브 십지 개샤 차림이 샤샤르다 자상 아주 초본 거 날이야 다다 디게 디 먼저 지조스나다 짐주스나다 코리우스나다 다 지르게 되었으나다 저거가 다다를 대제 저거 치고 오르다 다다 체진을 대제 로아 체진을 방안주 다 신시 서비스 로아 체진을 대장 아주 달리 달리고 이제 그 출시 대장 아주 다지고 하시 잘 안 되제 다 저거 여러 가지 찾아 이제 그 체진 지조 인자 아주 디 아주 짐주기 된자 나로네 전에 디게 첨부 시행 아주 아니 명식 나로 첨부 시든 아주 강부터 무슨 수식 좀디 인분 인부체 다 디인도 다 디 나로 아주 마 십제 세위는 아니 가르시에 인고래 록다 가샤 전다 가샤 티 티기 다다 제샤 디미게 아주 짐주 년도에 비게야 락다 치기 락다 마셔네 비기 나가 그도데 짐주 년도고 난데 샤르바 라데샤르바 야마나 뜨기 야마나 르바 야마나 락터티기 르바 야마나 피게야 까제 피게야 계란을 십시 다 딱제 치기 야마나 계란을 치자는 게 르바 야마나 피게 라바장기 계란을 야가래서는 피게 지르크 도담치니 주여 라 익섭치로서야지 다다시 구기 야마나 아 니가 유부다 아야 지금 로쿠치야가 고고 유두 피게야 니다 제스치 피게 퇴대샤
1: 네스
0: 진짜 지금 아주 다다시 제거를 봐. 저는 아주 짐주 년도부터 이제 통일도 집배는 년도 서지든지 통일도 뒤 가로 고고라서는 슉 전부 숨 고고 와래.
1: 네스
0: 제가 다니나 상해 이사치. 당부터 가서 년도 때에서 이부 통비가 통고 걸다. 어 자다다 이제 내주 되보다 년가 유해시고 되게 다져서 대도. 대야 좋아. 뻔한데 좋아. 좋아. 지금 년도 때에서 니부터 가려서는 어 대만조 아주 나가다 하고 그분도 아주 뒤에서 시키고 그 아주 뒤 유명 탑단 라키디 라스피 양자 갤런치다 섬린치디 뒤 둘로도 하고 그분도 비 루르치스 차브레
1: 네즈레스카
0: 예 니버데 지슌데 당고도 빠우진 대인바 니버데 지슌데 루르치스 차브레 다 숨버 가래 숨는 아주 처음 건 날이야 땅아 가 지금 몰라 가서 킬라스로 와
1: 와
0: 락도 가발라스 로바 아나 부글라스
1: 잘라라부터
0: 로바 디피가야 로교 샴디그 로교 수스레 자다 카치무숨 디가냐 카치무숨 고고레 디네 가르고 그랬은 디 천다디 지르그 토덤이와 시부디 지르그 토덤이라 지르그 저유 아 지르게 된자 숨겹이 세야지 고고 오래. 디가 시거들에. 자단 디인도 용암조 즉 디날라다. 디게 십제게 전다 딘제 시대 윤데. 땅 안 전에 전 다다 디게 주 고디. 아주 수수 다시 제제. 아니 숨넘라. 얼럭다 딘제도 렘디 딘제도 전다 딘제도 년다고 딘제도. 그봐 년다 제스 딘제도 십수지 수치스 딘제도 로지체스 딘제도 세야지 여봐.
1: 제제제.
0: 디유디 아니 텔레 텐제 짐준년 지기 토덤기 침루디 난주 슝럼디 가르에서는 난주 조교고 고고니 땅안주 모두 먹고 싶어도 그봐 철업치에 간 직 차례 라인도 짐주 철업치에 랍다 로만디아 랍다 저베가 짐주 철업치에 간 조교 고고 전부 든데 질이야 다 난주 슝럼니 찾긴 든데 지가 니니니 든데 이외 간 아 가르에서는 난주 짐주 침루디 난주 슝럼디 권도 다 이해 못 제샤 사진 계제도 고고고 당아서 고다 무슨 뜻 맞지 이거 봐
1: 제기나
0: 독 제샤 스디 아니 가라스네 그 도스체는 나가를 먼저 다제 두고 아니 나 공부 집제 간다 좀이 아니 나 강고 시제 두고 이거 봐
1: 제 봐기나
0: 딘데지 야면은 나 랑고 대제 두고 이거 딘데지 계라 짐주기 주시 딘데 남베 르부갈이야 아니 짐주기 가르스네 짐루기 디 권도 가르쳐버스네 아니 랑고 충어디네 틱 나로데 주제 쇼윤데
1: 어
0: 나로데 봐
1: 부디 봐
0: 나로데 쇼 기디 먼저 들랑고 충어디 주제 델리야 쇼신 저도 쓰그레 제가 다니나 콰이터도 쓰그레 모두 충에 들름 쓰그레라 저거 저놈 걸음디 쓰그레 델리야 모두 충어 지단치나 안다고 못 가봐 가베 지밀루세 모두 충어 디게 조세레 꿈자 꿈마죠 디게 나로 나로데 주주레 다 틱 디게 다 틱니 쇼지 뭐 틱시 요제 쇼레 틱니니 다 쇼예 다 가르쳐서는 뭐를 체 줘서래
1: 어 네스클
0: 대규 체세 틱림제 뭐를 체 다 한다 세워 송제랑 거로 봐 송제랑 거 디게 체 티미게 지 랑고시라 담아투미 아나 라고사와 임베 하제가 나 라고사와 임베 아나 나 범위 임베 나 두고 나로 나서 인제 자우로 왔다 띵구나 전 자욱으로 피는 논결이 아주 먼저 다니디 라피기 이가르 비게 되게 되나 아무래도 된뒤 나갈 진달이 익서 치모든 만내 줄라야게 장가가 쪼긴 되고 나가가 내비기 거다 라가 전에 라 쿠셉 채부다가 셈 준준님보다 어디 범디 하고 지입다르베 님 주식이 선뜻 말해 라신 이제 뭐라 신제 통고래 렘디 뭐 신제 통고래 렘디 제 신제 통고래 제다 수수 나가라 수수 조라치 세아치 근신 치도 사실 등급은 누게
1: 이
0: 도스 등고 아래
1: 제단
0: 디인데 아주 가려서는 나로데 모르 충아 조글람 로아 디에데 모르 체 대름 다체 조선아 송들랑 거다 모르 밀루야 모르 체 이게 이날 예데 체 디 나로 디글람데 가도 그래서는 바과디게 도래 디나로라 바과디게 디나도 바과디나 가르세랑 아주 능구 세우 매베 감로 추고 감로를 바과이완 남경은 전동차 차로 이게 감로가 바과다 눈물로 매자 지금 녹조기 뉴비체제 다야 이게 감로기 바과리 디나로를 가르디 대규 들는 날 줘야 이게 세시 가르세는 야마 야다주 고래 지제 야마 야다주 임베 감로기 바과디게 디나로 주래 안다 원복가다 안다 세우가베 감로 바과디게 대교육 틀림는데 조교래.
1: 다만
0: 틀림디가 원심 고고로 봐. 제가 수술랑가 수술 교수들 라 최바세 교 아 최바세 때부터 아스 말해. 말해 전 때부터 제도 주도 말해 전 때부터 제유들에 비게 섭서 십제부터 뭐라가 편에 교고 십대 뭐라가 합도 되어서 돈스기도 안 가지.
1: 라한테
0: 최바세 때부터 라 틀림나 라 치야 말해. 미 틀림 원교 쳤을 때 라 제수 수도야 말해. 밀고 십치도야 말해. 제가 뒤인데 뒤날로리야. 틱림 니브디 나라 바바 주주체 모두 체 주주체 송제랑과 주주체 주주랑과 체디가 주주체 티미 파츠베 마조 틱림 다 지주랑과 체람 유스티 틱림 수베 날 체람 여러와
1: 야
0: 체람 디 날 체람 치주 임베 뒤주 파 표베 아주 치주 디 턴도 갈로 가 지금 가와 게임 그 옛날 틱림 디 근데랑아 파티샤스도 어
1: 제가
0: 예자 가와 유니들 도다 갈로 지 갈로 니숨 치는데 가와 임도 가르시 버스는 Yalanga chujunga tshigaya parteshya. Ti kandere sin yusudinre. Tāngā chū tīng lēmdī kārāsīn, lēmdī chū yūsā, shō jīl, shō rī rā lēmdī yāsūm dā mā sūm yūsā tēlī yā, jīchū lāng kōg tīng lēm yōrī, jīchū lāng kōg tīng lēm yūsā tēlī ngā chū nā wā chē tā, tīk sēvī dā kāp sē yōrī, tīk sēvī yūsā tīk lī sā sā chī pū tā, tīk sēvī yūsā tīk lī, tā tīk sēvī mē pā chā tīk kāp jāng jā rē tō nā, tēlī yā jūn shirā sī yō mā rē tā. Tēlē pār chī tāngā sī tīk mār, tīngā chū chī tāng chā nā, mī mā sī shūngu chō tā, tīng rī kī mū yun jōl, māng chā tī kāw kīp shā rū tī. Tē pār, tā khop tā gā tōng sī lō wī nā, tī chīk chā nā sā wā yī ngī rī rī bā. Gā gā hā kō mā chū lā, yung gu mār tā sā sū chā tī yu kī rī tēlē tōng wē tō rī rī bā. Mā chū tī nā lā yā, tīk sē wī yu sī tī, kār sā nā, shū gā chū chū, gē bā nē, shū gā chū chū chū bā bā tō, chū chū nī rī, mā chū tī tē wā nā chū chū sūm rī bā. Chata sum chi tu jiju langwa nga pia laksile ya maare diga ga tinglem diga bai chazan simde tu ani shinda ka nga samja yor wa moro ka nga zunangwa de changa tib di zhomu tub di kaachi chigi yor chata nga zu tinglem di nyungri tambare nyungri tam tu chuzu tinglem di tuju di chuzu nini suyabre di shoga chuzu gyebne chubare
1: chuba
0: gonda ka tinglem di chuzu ngabane dubabudore di sa tawane Sapa sambo re. Sapa sambo, shinji yi na shinji wu. Timegi nganzo jik gyatun tujen si yung nga ji nye zui tujen si
1: yung.
0: Ani ya sa jik benpa nima si yin so. Timegi jinde lo sa si yin, pewe lo sa si yin, tazu ka nga di na la giga wu tenbi yuwe tujen nye su shabe shugo di na la ya nyam ju re. Ya, chi ju yin be tujen na lo li ya jik langa de moja mungu yu tu pigi ya jik lamdeo ka li ya lam shidu ka la lo kta ta mao tre moro ku te tu kuksa di ya pika tik kawa kip tu na kawa nal pa ya na tigri ya cha pika nyam chu chikyo re ya langa di ya tuan chapa ta ka lam si chu sho kil chu lo yung kyo re ta tina nyam chu chi pika ye te ching ya tuan chu tu o tuan tu sam tu shar kya ya taan chim che kato li ya ta ka tik kato chim bi na jiju langwa tik lam na mu tu zui bi na ina pa tigri cha zang ka chik nganzo ya ni kye ki sa chik kye chich tuan buru wa tina chu chu chu Dine chu chu suna kye mewa cha parma tibche. Dine a tang chata inay par tib inay sengbi saa surchi. Ruba, cha zang di yin du nga zu tinglam na shewa inay tinglam dos cha yiba chi yu cha. Dine tinglam karasana tangbu niba si cha. Da dine langa sumba dina karasana chugumi be kuri yi tinglam ri. Fei chi dung cha tao. Tsona ngwa di chi dung cha tao nali ni yiba langa chunga da langa gyoga da, muda chunga da, muda gyoga chik da, muda cheja da, muda tera chik, bakwa chik, tera dina bakwa chik, gamlo chukwa bakwa chik dina rukyu chik. Da ngang tu chukwa ka chik, gamlo chukwa diga kare kanga dina sanga chik isam, ran su na chik, kaita darda, ranga il mekib chik, pa mil, pa charwe su, kashaka muda pa kubi u, pa zirda, kaita dar su na ran ode ore. Mi tuyul chukwa arwa, mi tuyul chukwa arwa, ya mna ka chik tongda shivu kia kadoa. Mipike gyokzai chunzi chungge nali ya chudu rina jili shibchun na gye chukwa mara dosu di chesi da tenpa chichi chukwa re ranga gyablo ne tangze nirwa tongzha chay chay yama na gonda lokta chay loo peti dosu tanga zo gyagata na shangwaan sikirwa nresi lokta dosu gyangda da tongda dosu jeba jeba chay tangze chay gyu langa maga singi surchi pika ya gyor tong ran gyogu tanga gyu lamdo sheng mara singi surchi nga shiigum do singi surchi ran chikzo maki na pika nyob gyigo waro da ani Piki zholima chata pa kye chudu mik ta chukse dik di cha chik de, rwa. Yamane mik loo shde, rwa. U di resi yin surchi. Chata di nala nga zu chik todom nala kari imi da, todom cheshi kari imi, zewaag todom kari imi, di tata kari imi, rwa. Chirin kari du lin chiku imi, tili susui tiklam chaje, tili iwa kandres chiku imi da, di ngonkyo ki kari sina topdan kandres imi, dike ta shime mengshi gala. Ani, rāng lāngā gāgā tōna, rāng tātā tēnā tīgirī. Rāng tīmbī yukul jīg, lōgdā jīg, tōngzhī tēnā tīgirī. Yīm wēn kiāng tōngkē nā lōla, chītāng chānā tōngzhī tēnā chōgum yō mārī. Yīnā, gābri tōngzhī tēnā chōgum mārī lēp chē, mī tōsu tēlī gyō yung nā, tōngzhī tēnā mārī, tōngzhī Korik tiglamsu tu chugu mimsu ta gangri rwa, gangwa singi rama. Dene gamlo chugu ki nalo ki angda jengu kaab dige. Timegi wangbu gyonji ki bakba. Timegi bugu manjalu we bija kibdu ya ki terka. Timegi mide ki terka ta, simji ki chaya ki terka.
1: 我们就是你亚洲的我们看别人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着就是你读
0: chavre. Ni shi jun udi di ta shi xian tik ra ba. Tele ya par che di ya chik chavre. Di pa ju ji bi na pa tie ju re.
1: Nesk.
0: Zeta par de gan ju tu bi lam tu bi ga par shi ra ting ma re. Al chik lam de lam sum du lam shi du din de ga ya. Chik tik ji sha se ni na ma. Ka yue le jiao ni ben ka du na lo ne ka yue le ju sha se ni. A na ka yue ju ni di ne ka du chi sha se ni ga ju pa tie ge yu ba.
1: Ye
0: ba ge la. Dis de du 不按导向形式的，这个冷地嘛，对面主角前面呢，这里啊，开始呢，这刚么这个嘛的这里，国民家庭艺术单个人也接，看这里啊，刚么几家住的，人家做不定的了，他拍不定的了，刚么这个要嘛的，但那地就熟悉的那里啊，确定教育过来，确定教育过来，人家拍不定的冷地嘛，对面前面呢，国民家庭艺术单元过来，人家做不定的冷地嘛，对面前。 前面那啦，开远了角色的，针对个群体有家，特地特殊的开远了，这个来买家，让点那那可多了呀，抬举请不着啊，
1: 是吧？
0: 这些钱请不着，抬举请不着啊，
1: 是吧？
0: 对了呀，这个咱们做不定的了呀，刚么几家，人家我们家庭也是这边的团购的，嗯，家当地投到了，这没得刚么这个买的是个的嘞，得另外的刚么几家啥啥的这团购呢，家当地人家做不到，偏不也不接着去，是吧？人家欠的，穷也不接着去。 是吧？我这出国忙个做事的，出国用个做事，也不是说去。你这个，我做人家的，我心不过要了。现在人家去米出那么多里面米出就呢，让这个唐伯母这去，娘子去，姐姐小爷的住过呢。但一个当我做完了的，就得数个，叔叔，这两地摘下药了吧？
1: 是吧？
0: 得数是的，当我做。 呃，加个他娘箭头是吧？箭头导向，现在地震用的可多了呀，清洁，他对那个，就对对，干了呀，对对。 간데 짐주고 천다자 용구리 랑아디 카도 동스레 카이엘레 데리 카이엘레 랑아디 사제딘데제 조스레 카도디 랑아 사제딩오저 조스레 이엔데 딩오저 조스 랑아데 조스레 제제 디제 용구리 디제 인데 모르 충이나 기드네 카 유엘레 견이나 람 직 미 람돌리와 미 파다미 축주네 아는 업주네 아는 용슈리야 무디 말레콜라 직디 무디 말레고 직디 있네 제라 진예탄 뭐 쇼연 그 다다 바 록터 바 데네 록 데네 강베 놈들로 그래 녀레 놈로 슉자 데네 다다 데네 용 말해 녀레 야 다다 데 그래 나 바 유엔 야 내가 집에 자니 아는 아 예레 당부 모두 충거디 경남나 주고 어 데네 가 쇼이겔리도가 쇼이에데 ka yel kyo nye yin shidu pa chibu jigurwa nga nye liya tatatze tatatze san gangba di lue che num lim ya nye ya dine yu che di gane gangba di lue che gangba di su korka gan su bue che chikji chigurwa kore shukze ge cha tu du na parta oje nu shukze ge cha gurwa num li che shukze ge cha tu mende parta shira mindu na ane korka gan ya gangba nim che ma shukja che da na ma shuk cha cha korka nim cha ma shuk ma shuk cha pa cha kuruwa cha cha di yi du tata nye le cha di yi kar si na gyab da du yi ya nye ka cho ki di zhe ki chun da yi qian ho shi yi wo da xing shi fang xia gyab da du yi nga ka ye li gyo gu yi ana nga ka yun li gyo gu yi si ya ji ana di zhe ji ki nye tata zhe yi yi si kirang cha zhin di du li na ro na gyab lo chu go di par den cha ka par da xia ro na gyab lo chu go di shuk cha ro na Dosre. Chata di yindu, di tata, tata chami, shuk chami, langa chiva kya kya yin smari sumbati. Tata chami san shuk chami, shuk chami, tu chung. Shigun al teche, kiblo al teche, langa di ra chiva kya se lam, lamdi di, chiva kyevko se lamdi di nalaya, mota kardu chung yedu na, ta nyeva cha chung yedu na, di nyelaya ngunjyo chogore. Di ngunjyo ma, di chu chung yin, ra ngasana ya, 중군주 주 랑가 제부 제초조 이네 야 제로데 타른 부 어주 이네 통저제 저 주주교 맞더네 쉽지 땅인 것도서 이 가지 쇼연의 쉽지 통저 제제 주 땅인 것도 와
1: 네
0: 되는 남들이 라숙자야 랑가 관리 살 라숙제 주 참이 되네 랑가 제부 개민도 단돌로 배 통저제 제면에 에 실제 배때 원스타윤이도 또 동네 도교다 라노데다서 이 손저 땅인 것도 와 진노결이 제다 미트니네 듄레요 듄 듄린 요데 듄네라가 제베기디 쇼예 기블로 비 모르디 슉자고 가르선 듄 모르디 키랄라 다다 제브레 쇼예 로드 제브레 듄 모르디 로드 제베 튜투 슉자 용구도 로드 제베나네 로드 디 추시 세브레샤 요도 웬등 세브레 세브데가 주 짐주 천다 날로리 년대 천다레 로 년가 유해 천다 로드 세브티 세브버디 간주 남주 숙자 구구하리 야면은 카카 구구하리면도 세우인데 좀 세우 빠수스 배 당자 직당 숙야 잡여접스 말에 자당은 좀 어제 지 쇼인을 좀 얘기 가져올었다 예를 좀 얘기 가져올었다 뒤에 가서 출시 세우래 자당 뒤에 이제 진짜 가는 양 아주 도스체제 돈다디 구주체 좋아 다 뒤에 고배질이야 나가 집에 접수 다 단단 뭐지 체지 차샤브네 랑은 저 틱디다 nemgyu nganzo mozhi che di chonggye nalwa ka chu jitan chu tugu mundu juwe ne kebshi kyeb kukirwa nalwa ne ka chu jang nganzo chonggye nalwa ka chu chok se yore juwe ma chok se yas chundaji chi yore juwe chogu yusu chundaji ka yore daya chogu yunaya hakwa ya mindu chogu menaya hakwa ya mindu ke ke mindu sing yaji teli ya mo re sa kya gata nga na logo yunaya ka chu yunaya logo menaya juwe mana bar tigri sengu do ne juwe mana 바 티그 말에 성부도는 쥐나 라 땡주유는 쥐나 땡주면은 뭐 쥐나 어디지스리 다디 아니 디나로리아 모두 신다 창가도는 니엘다나 라락제다 대우도나 야토는 야나스리 전다제 맹교데 어떻스리 다 전다제 맹교데 카주야 전다제 맹교데 가렸으니 카세 카주 뭐처가 전다 맹 매업체 카주 저가 전다 맹교데 카유엘이야 교주니 저라 조정에 디 조정에 쓰세 카유엘 교세 디나로 천다 디나로 카주야디 디 통구디는데 최대였다
1: 아 네스
0: 뭐 카유엘 교니 나로야 카주야디 디나 최대여래 다 이내 디나로 천다 가제 디 카주 조금 맞다 스티도는 대각동 무슨 다르바?
1: 제발구나.
0: 취직가와 인불라 수마와 인불라. 디 틱다 틱다 디게 마우트 샤오레. 지금 나고 제 틱 머티 티 샤오레 디 즉 디 롭제 나로리아 카유엘 교니 나로리아 카주야 취되어 쓰고 나 주장 이름을 라바티로.
1: 제발구나.
0: 자다 대야 천다 제제 카주 총 말했을 때도는 카주야 요 말에. 다 카주 총 말했을 때면도 카주 총으로 쓴다 주 총을 요 땡겨 봐.
1: 제발구나.
0: 주 총은 말했을 세가면도 주저그를 세가면도 기계면도 다디 강연을 견이디 나로려 어 디나로디라 뒤그디 강연이야 교제 친수 조정원 체 친수가 디게로디 아마 카주스무라 카주는 되그래 디카 연그디 나로야 카주야디 디나로 최대하래 어 디나로 그 조정원 나로야 떼어토디 떼어토디 조정원 그 판처리다 피나 최대하래
1: 이난데 취대어.
0: 어도 취대어. 다티 취대대 차기 유배 취대어다야. 전다 여다 전다 매 세송아. 그래. 봐. 전다 매 갈래야. 디나래 모슈 사티가 타냐나 모슈 선다. 지네 지바 이네 섭서 나로나. 이네 신다 저교 탑단들 닐 지고 싫어나. 또 뭐든 내주 말하고 나로나 세아지로 봐. 그라 주야 그 코리오도는 주려나. 주야 코리오 멤체 미신다를 내주다 거기 저교 거기 때도는 뭐 주려나. 쓰리. 뭐든 용어 받답 되어도는 주는 개요 말했습니다.
1: 아,
0: 도스 제고 그거래.
1: 신뢰야.
0: 아, 제단 팀 내부체 견자람도 카지는 전다 조주매 가서 봐. 카지는 야 주초로 가서 카지는 지미도 다도 가래. 저 레벨 삼사지어라 먼저.
1: 그래서
0: 봐가나. 진짜 그 나와들 제자 먼저 즉 통계 나러려. 카지 초고 유배 전다지가 뒤 전다되어도 이거 숨치셔래. 디게이리 샤오신트스 티샤오레 바나스 토아요도와
1: 두두두
0: 다 디카레스네 문에선 디 토덤나체네 디 토덤디 디스 튜요 말에
1: 아
0: 아주 가르슨 점블리리아 리무다 추시가네 다다트스 키란로 민베슈고 미들로 민베슈고 점블링 코아친자 천다디 톤디 장매 코드트야지리 세브로 아
1: 맞아
0: 원자라 제이시 티비네 디 다 나테네 땅제가 주비 로앙아 머지 징거스탄샤유 예취비 주광아 가스 근데 주초가 전다도 슬럽이나 디월이 이게 팀도가 토마 주가스나 디게이 티상아 제이싱 메르바
1: 아
0: 그렇지 디게이 신이 되려면도 제이 마신이 되게 주초 말베나 좋아 제이 신이 되려도 지치려면 제이 마신이 주초 말베 제이 마신이 그 주비나 되는 예자 담으로 해 말해 가서 그렇대 저단 도담 디가네 도스 팀이나 디틱스 심어 팀 차디아래
1: 맞으면서
0: 가서 니마 무르카카 맞춰서 게이 팅치 깁스 딜 마르타 텐샤 아르바 주고 점블링 지규 수제 가르스네 구르다치다 야메네 첼치 네가 팅척스다 아니 네가 암 뒤주 규릉 뭐야 팅 맞춰 세아치 구르다치 전다치 들어봐
1: 진짜
0: 니 얼바 각동 전다라 니 얼 자다 딜 파 규르버 자다 디인디 디날이 아니 맞죠 지 머르체 딜다 머르충어자 카주 저거스 머르체 카주스 민도 머르체날 종계날 체주 초고 민도 쓰기 안다세부드게 주 초고 민도 아니 주 초고 초고드게 카지 가렸으나 레자다 딘데 레미제여레 아니 카마주르 주 케고 저단 딜이야 디고골 덴제 아 머르체 카주디 나로네 주비네 디퀄리티 등거 말에
1: 잡아
0: 접시 니 겸네 주 토마스 접시 숨 접시 숨게도 네가 가져야래 주고 그제 그래대 뒤주간
1: 그래
0: 세상 뒤인데 주고 채디게 쇼예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쇼예네 달랑가 디게를 주고 채주고를 가지고 있을 바야나 스디 야 디랑가 나로데 가지고 조금은 좀 못해버리네 이나 아니 라 머리총은 인자 랑가 집집제 쇼예네 가지고 있는 지 그래 왠지 머리총은 이나 나로데네 가연을 교세나는 라 카이엘이 교도 이엘 파주로 그러면도 마주 용서대 동바로 와.
1: 그래서
0: 봐. 라디 다 카주스 픽 춘다드 픽에도 간 드네 주네 아파트 먹었어. 라 더고 쳤고 야. 라 카이엘 주 교세 나는 내가 머리 충분히 쏜다. 라 카주 됨질 죽으러 봐.
1: 깊이
0: 격식 말이다. 라디 디나로네 카주인이 되그래. 인지문지 쇼예데 태고 말해. 가서는 라마트 춘주리라 거기 된 거라. 담 쇼예데 머리 침바대지. 나도 쇼예예데 머리 침비 틀려면 봐. 제가 도스 제재가 저 딜람 딜이야 개거고 토덤날에 세시다가 열일라 개거고 딜에 뭐를 체디길 때제 아주 직다 찬염다 장대다 직 여말에 지금 장대다 직다 아주 这个社会有不得这些个的公开公正公平上的协商啊没这切的来米看就是据没错讲切切工作里就是没为呢啊你当当没得说切个多啊

0: gla thanda de ang ju gi qi tie dong kang na la ya chuo shi du
1: ne se
0: di na ba ba gi yi qiu tang bu da xi ba de yin ba yin na pu yi gan ne ke du ne che su gre is din de gen de na cha gla
1: ha le di nga se ne yo re tian de yo re
0: ne se ne se
1: tian je da lo ji dan chen ni zhen de kuo zu guo re
0: ma
1: zu tie de ba lu zhen na ang ju di se shi bi yin di ang ju ji tin ki jin ju to dam ju ne di zo ang ju 정용을 밑에 먼저 찍으라서 저거 말에 다시 그 증거리 그랬지 내가 주식으로
0: 봐 정용을 봐
1: 결 때 제가 저 속으로 봐 그러나 저 잘리는 거를 이제 된 사람 같은데 된 사람 딱 그러나 이 근데를 지나다 너 고아라지 그러나 고아라 쇼유나 봐 이 열에 비위된 것은에 된대 그런 건 저기 비위디 로젠티가 주뉴 유코리 도돔 속에 지 디쇼데 제디 개잔일로 속부터 이제 된저야 된제 이 비위기디 이제다약디나르디 제시디게 체제 또 주뉴 디게 된대 그래 된뱀 마체 기라기디 아주 디나로리아 지 칼로벨랍다야 루트나다 칼로벨랍데 디나르 기라 락토 카바나 컨데스 퍼블린치고입니다 디딜 군들럽 용그래 디리 디게 된대 아래 디 그런 디 나고 말이 딱 그런 표지 예도와 매장 타도 유 섭제 디 매도 와 저 된대 아래 딱 지단 전에 지기 딱 망치에게 지 비기 단위 다 제이 단위 나로래 그 저도 스케치티도 제이 셈부터 저 단두 제이 단두 제이 디 스텝데 유베 소스도 데 숨고도 아 내가 저 제이 셈자 비기 치그리 디게 제이 디 스텝데 유다 코드 트러블스 매도 셈부터 저
0: 哦,是吧,给了。

0: 저 가르스나 이거 마시니리아 직내 가르스나 암저니아 자디 직 넉주 저기 자 딱급디디 응래 하마고체 넉주다 직 장어저디게 게 차리 삼제 변조랍지 지문에 로마치 범지게 단제 딘데 로로랍제 주거치도 디 디포무디 덤숑어 저래 동안 아 아주 땅 아주 내서 공조 손다 덤숑다 늑중어 저디 자룽과 저괴게 차례 섬 루디 주고 늑중어 저 밑에 딱 딘데 투윤데 건저 먼저 늑주게 딱 정말에 숨고 동안 제가 그 이내래 건저디 그거 동안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2: lalung gun jia pe ge long qing qi xia xi chua su dian bie sheng qian cuo sa jua kang du pie jiang dong chua xue.

0: Lagi dus yang udah cep gajah yang bini langan anjur, sambil kebe gurim nang lalu ya kisi kira langkor tami kor lasok nang lalu ya dia yang bini leda gundeng dah mandor we cedup dinte mangpush ratu tuan lah. Tadi ni dus mang dia bini le gundeng langan anjur di tegi dah sejak ya tuan cewa di kecem ciri syam ki. Kain sana tadi nang lalu ya kacau ke dia tangi nang raya menangan anjur lagbe kerasan cijoji yang bini leda gundeng dah kena mandor ji. Tadi nang beti ina cizu kira ngi koi nang raya menangan
1: 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说,我们来
0: 지게 나로리아 츠승 자해시지 쇼트 뉴스 시슈워르발
1: 그때
0: 유튜브 좀 봐이나 사용키 쇼트 뉴스 세아디나 조 사용기 겐체제 중원 뉴스시 럽탄 림부딘제지리아 코고바 베샤샤제 슈비나 추균타 미균 당시 갸주 켐바타 리딥 뉴와 디신이는 담도 추르타 Tuglang Chir Shoa Tang, Kiju Rengshin Ki Bakso Solia Kogu Gurbala. Ta Sayum Ki Shortun Nursity in Chungdu Dongam Yanwen, Wungo Chibe Chilia, Yang Kunje Chibin, Yawivetelia, Kelagi Mutunang and Zoe City Narana Shuin.
1: Let's say any Tangputin Sheba Chashan, any Gunyunga, Balanceba Chibe, Kagibji, Lukungi, Luku Juba. Tang mi shuo wei nian ge mie bu suo gu la luo jie pi ju qi mi lu wa
0: nice
1: mei gun chong ge sa tou tou ke bu luo ne ne ne a zhe ren bei ka dan wu ge ba
0: le se la
1: long bu ge bei dou zhe ge chuo su ge bu gun ne de jia ku tu chu gu ba
0: le se la
1: ni bi ding wu ne xian ani nian ge qi wei wen zhe ne dian ke bu xia gu ya di
0: le se
1: 南土预备在军文这边产生了清酒酒精死亡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제 독초스 교구
0: 네세라
1: 시부디문에신 추구카겸네 추부 차유미 십시 차구 계시 추라 당추주 개암 양은 개니 유바 통나 남신 제유 체만 예수 슈피네 냠수 차구
0: 나스
1: 산장부 교스당 삼마사 데미로 Jisuki dim nye tang yana chura ki chiwle chungbe chulo tang xiawe la tosun cha kuyo.
0: Nas.
1: Ngabati en risa tang yangsa ki sachar dyo mi rung.
0: Nas.
1: Sangwe ke yu mi tang xingdong gi chaw yu mi.
0: Nas.
1: Yana rila nyewe chakdu gu mi so la nyamsi chene rinyi wo tang damdui churu yongwa nguyongguyo chi kuyo.
0: Nas.
1: Chubuti nguyene cha xana, ane si xiongki nguyonchu nindar nyene tuitotu nyenge zahungne chitin cha kuyo.
0: Lese ele, unay gilage duksi ngudu cha chubishita nansu, zodi ina nga nanzu sami laso gipsaiwe jeli ya ya nga nanzu nanglu nanda yagumo chumbi ina ta shortuan ki nuezi mangbo chunguri ribala. Dinde indu zimba ina kongli ya gilage sunbi ta nangtun zo ka chusam dinde jeli ya nga nanzu tonan nabu gyuzi ina yang sayum gipsaiwe jeki ta shortuan ki nuezi di nyungdu danya ta tanda mebu soya tiyali ya pendo chenpu indu zimba ina lenge suyi ina di tiyali ya tonan nanzi yang di tabu rangchungi nuezi chumbi gipsu rangsu 수수 디탄 타타나시 랭이키 김자나 로기 뜻은 부루 상매 디탄 그 치도 딘제게 낭던치 켄도 조민의 야부시라 요리 생기지발라
1: 지지라
0: 다양한 난주 사용 개배 급수 케시 강류 올리안 내유나 난난주 생명기 지시한 제지게 나로지발라 치소게 딘제게 카레스는 다 로와도부지 유디즘 바이나 양상 수수 장교 근데 세네 야고 베테라기라게 무튼네 두스냠주 나로나 쇼힐
1: 계시 강주 라소베 오도 년강 리부 탕세 인시 소본메균 첩진 쇠메나 人力啦, Sienki, Gotope, Yichi, Dambor Sungupta,
0: Nas,
1: Rang Susu Sungyo, Yakuchedi, Tuki, Rangyo, Hutap Chiku,
0: Listen,
1: Laputang, Gamba, Kuntuki, Guguchi, Gubutang, Ajon Limbutang, Kunche, Yana Jetang, and Sentaki, Kata, Nugu, Go, Jeb, Gubching, Donto, Do Yube, Satang, Zubu, Tola Nembe, Jala, Zangsi Chedi, Tiduki, Ulamka, Wango Chiku,
0: Nas.
1: 타고키 폐주 차토병외제기 수부 진외 대교체딘 주중외부 라냥 때문에 뇌균 소외 년가 총토 동구 티네 강토기 장수수 체구 발동 갸치로 동탕 그후 교토파 개년 체구 미카세 튜냠도 냄배 그 편준 의구탕 튠지적디기 년가래 타외 자주배구 쥐람 쥐와탕 살치체디 외세신 대자탕 양신 갸치 为撒加坑土给着土前年年个来预为切得奇怪，
0: 那是
1: 开的个批人年个来他话切得面呢，
0: 那
1: 苏北女婿准从坑土奇怪不来，孟翠给给前辈叫把白面容，
0: 那是
1: 开的谁的汤出你土呢啊？七十余百国内准从金安内偏见内坑土给村内七百土著吉林土东坑土切的。米线去搅拌骨骨，绿薯捏擦，七百七土，他过，还将添加一啊，然后电器，当起落个米线去规矩七百脱起，做法当几步，说我这个强了冬年起水了，你去规矩更多七块，他米肉为啥，米鱼菜，这个不耐先去搓土汤，搅土把白骨。
0: nos ta khonli ya gela ge dus mo ju che gu je yin sa yim ge tsa be ji li ya yan ju ba la su su ta le bi ji li ya kres na me go la so ta de se ol chu be ma do kyo yong gi ta su bo ya gyen che me b tan ti mi na mo na ju kres na ji pu ti tang se yim be ge bli ya ta su su kres na mu tu ta chon ne che ya ge jo wa de bu ju yor ju ba la ti je yin du zu ma na mi jang wen ne yin le sim shu che ke che ya ta ta na ji khonli ya mo ju che ne xin che che ke si mi mang bu ji ngim do yu bi na pa su sim shu che na ya ju ba la
1: ji ji
0: ti we yang 做可是呢, 西雄坦, 跟几天的一年来当, 南做地的不能做热带人不破坏巨人南落的一年来当南做可是特别看月给他盘南的都是谁的但这又要老说给他切的热带人不得这能有吧了这一年就是把那当南做地的不明星我来下边的了所以啊谁的了所以你不他确定的你不能说是他确实有别过呢这是的 초톱점톱점기든데기세리지 딘제기 내주 플러스 하베젤이야 당한한 주 로교 근데 최고 베텔이야 무튼에 길라게 세지나로 나슈일
1: 닝글에 타웨 미네 랑외기 대차 게네 치베 내주 워 로교 미네 네디랑라 미신교 베레가 쇼티 치초바디 강교 사워 기네 유베 미 최야 당 제다 야쿠갸티 로교 고고블레 후쿠 디네 치미루
0: 나스
1: 사오토 네유베 미 랑소수 치르트모토나 젠시기 티미루
0: 나스
1: 웨삼키 은뇌베 치베 미딩키 데교 데교라 슝뉴 게티 응외수 교고 응외부 지부 소부터 사베 응원고 최고
0: 나스
1: 사용 게치 메균 총회 미 교치고 남신 카타 나르 유베 응외부 다 장실 제디 울람 下注用我去过，差对面捏了腿肚给插嘴巴疼，妈的这个，如恰给你送点家，插嘴巴嘞，没跟破开，更穷都不迷路啊。嗯，腿肚土着，叫米娜几度切的，起来面具穿过不来，猛吹给，肉脚切的，女子面具挺你不说话。

0: Pomo, I'm a kala sagasio, kala disumo.
1: Let's say amla.
0: Uzi pomo, kachio, lakomatuba kala sayo, mata amegi.
1: Amla, lakomatuba kala sena, kachire.
0: Oh, amegi. Tading arani ge, rinu ge trimichunjun dea, get its teeth.
2: Namgu, nganzu, lakba chugwebe, gumzen kari yin nam. Nganzu, lakba chinji ti, nindar, zemutsuwa tang. 丢通全把张着切把桑居了七不索给来个忙不起个月呗前张俺子喇叭米给米通喂内部差不忙不贵个月不及别呢俺子喇叭没住玩铁杆米糖那叫那空索普普当我赢呢内部差不提个他对呢俺子索不能住呢
0: 超过群居看守那则证明那错浪费年个样千不月
3: 且
0: 咱军店村呢拉不咱们主要给空气加不起来的呢年过给特别来拉许的偏女七十的里的彭不让给先送诶先送俺们啦今晚年年拉不主要给空气加不起个人我也要去俺们但就会拉不主要就是来送俺们啦
4: Chokuchungjuzo, Terinki, Ame Olu Letsen Nang, Chajik Shube Letsenki Nang Tun, Changma Lengeki Nyelam Tu Pu Simba Yin. Chokuchungjuzo, Mansu Letsen Sen Nang War, Toji Che Shukyu Tang, Kien Namba Yang, Letsen Tien Nang, Shung Nang Gyur, Gesu Shukyu Yi.
0: Pomo, Ta Rangke, Lakbu Chuya Ki Kurshim Dunbu Tige, Simba Duwe.
1: Amla, Simba, Simba. Tangbu Chulu Ne Lakbu Lumbu Su. Niba. Lakba yikdi jok. Sumba, lakbu pensui pupu da ne. Lakba china zama ju. Siwa, zukunga ruru che ne. Berti shenta tina pupu da. Nga ne tibu niga yangja zama ju. Chu ne lakbu niya. Pupu na ne zama ju. Chupse zama da wa so. Lakbu juwe kurim. Du nam so. Amla undo chucho la da ya yoma re. Lapu pupu chitu, chuti pa kaje, chuchola ma tibi jaguri.
0: Pomo, mune yaku shiratu. Siamu ya mutu di, tiri nganzu le cainan titi chibi nang zan ka nipa, nama rikzu shibdi, chobu chungchun cui sen shi nasho.
5: Nga ranzu, cowe nala, toksi ta, chivo, zemi na zoge, kingde yoshi. 혹시다 추워디에게 안주민씨 규림 주비어다 보모
1: 실장 안주의 직딩 감침부대야 찬나기에 맞아 시즈몽구치기 랜신대기 등부침부유 이내내 추워몽구치 양탁배랜디 큐네하쿠구민도
5: 보모랑게 추워친두유배 삼루도 유부호래 감이제시 란로디부치시 보게라 Nama rikzui nala ji guo ka chigu. Di nala qingbu yi na, dian dian rana guya ge lian ji nian duo ka bu zhi.
1: Nama rikzui la.
5: Oh, qin nga rani nian duo nama rikzui na zhuo.
1: Les bo la.
5: Da bo ge nama rikzui ge guo de qi ge yin da.
6: Ajie yang la gong kam sang.
0: Pom lam la gong kam sang.
6: 아재양아, 나도 주유다야. 아재라기란 생활이옵니다.
0: 범기란 예산 피바그 수용입니다. 범이란 지금 초에 나리야 양스토에 유입해 부친주진제 기내인 가만시 수임바.
6: 어, 지금 양스토에 유입해 지주스대양아 수시이.
0: 아래, 지주스는 벽에리야 돔스워다 범모.
6: 돔라?
0: 어.
6: 돔스에 대한 예 근데 스테이빈엘에 신하 삼수통기 아재양아. 디는 거기 가서 하네 퍼미언스로 치기
0: 언제
6: 어 아재양라 쟤는 어 돔스에 되네 어 토박하셀이야 되네래 마마사에 금생 가리나
0: 보모 또 돔스에 디 강배 딩리아 있는 어 하장 착배 접으시게 되어리
6: 접으러
0: 어 또 접으디 있는 돔스사지 가봐간 데비네래 안코 담부치 제피게 심제 소소 마사비 용고여리 제잔 진제이도 있는 돔게 고딘로제 다 캔 홍을 타 타는 신내 신다리아도 시제 딩디 주주제 대토여다 但多么顶顶说住在台北隔离阿姨呢？多么去江边顶去不敢，拍起的，去出来怎么怎么样呢？苍梅呢？蓝山呢？

0: Sanglanje, Shamla number two, Mutuiche, Saturu, Tingzin Zinu Tarwe, Mansu Gushu Chirchimbe, Gorgi Tinzum, Goju Tu, Zinu, Chomalamani, Tengri Lase Parra, Shekubashi, Senayobashu.
1: Chanyam Sabami, Sumdon Chu, Yung of Jube, Natron Lase, Tumon Yimbe, Tungon Kilijata, Mikan Shiwe, Zirim Chugulatine, Zinu Ti, Turip Sabi, Chung Kirki, Ming Chang Tu, Kubashi Yushi. Jongyongi, Tangzin Benjaro Pijel, Gushu, Chimboyan, Ne Yushi. Jelo Nieto Yamin Yuzanga Lone Song, Lasa Chongirki, Rangjong Jongi, Zinu Chomolangme, Chirchi Chu Yongle Tunjedi, Naman Jinki, Zinu Malajuni, Sidun Ta, Lokin, Shongong Junorjeki, Changxi, Dene Tunjur Pijel, Gudi Tangshi, Zinu Chiru Chimbati, Tongara, Chongmiri Pimbatopi, Sidun, Dinzi Tang, Changxi Yamju, Jiri Lady Ladine, Chongir Yongsu, Sidun Changxi Tongjuru Shita, Che Sumdong, Sumjaji Du Chebatang. AI new Situn Shipshu, Yakup Ki, Bizun to Tampshi. Taja Chungmi, Tito Ginju Tang, Temdo, Gumi Gunor So Ki, Lego Joker, Lagdo Kabarki, APB Amyana, Diguki, Ramdip Taniku, Lego Tokyupshi. Taja Tingwenda, Dizin Mangur Gubatang, Jesse, Yangne Yang to Jiwe, Nyokin Chiwe, Gurim, Gumi Gubara, Chaji Gunjup Tang, Ting Jigler, Jupikuyupshi.
0: Hasa Chong Yeriki, Najisu. Sagong Rinxin ki Yeji Chendong Lekyu Cherdong Nangzhen Ju Zubatang, Yegab Rinbe Chadze Gengzin Tedi Sezi Jun Simbatang Zhe, Xardong Tupi Chajin Yang Zomyu. Mengxi Chadze Zhegyu Teda, Tuygu Changdu Qingbaradin, Lhasa Chonggir Ki, Zhawa Dongki Chonggir Chumze Tobi Ngang Duyu. Dawa Sumbe Denju Para, Rimzi Gemna, Ji Nga Jichu Duyendong Gya Gya Gubju Khosum Zumbatang, Xinzin Chongzoro, Ji Nga Xardong Tupze Gya Gya Gubju Khopge Tang Chengchung Duyin Simba, Chonggui Tang, Xiangtang Chongde, Zijung Kujie Changmara Ji Nga Chawa Kyebyu. Lhasane Bijing Parki, Ji Sibja Tiazhi Guilam Xiardong Tumne Juegu Chukde, Zhong Ningu Ki Garja Rinbatang, Sejuntang Chongjing Ki Garja Nishu Rinbe Yudong Yogbe Nuba Chubyu. Nguense Tuebe Chunzu Tedala Dene, Lhasa Chonggire Yeyung Ki Garja Rinbe Zijia Ki Chedun Chaju, Chonggir Ka Tangbu Chesu Dambatang, Zinu Chajia Zogdun Chekyuti, Yegab Ki Guichu Na Nguesu Chukbari. Yengche Lopsui Kyabgong Su Ji Nga Chajatang, Tiedong Lopzui Lakzai Gyu, Tegrin Lunggu Segui Ki Lome, Bwili Lopzen Ki Tunggong Nyamju Tumne, Lopsui Heba Chungtu Zhoxin Yu. Zinu Ki Tertu Ki Rindang Ni Gui Ju Chekyu Ti Yin. Lhasara Zinu Ti Gede Shibshu Tang, Sole Su Zhu, Rinne Yu Goro, Menju Tetang So Kyabgong Wangbor Kimne, Minam Ki Tunggi Chetang Tang, Yundian Chowara Yundu Dingsab Zhoxin Yu. Midab Rinne Ki Biyip Chemi Kyabgong Na, Choba Ki Biyip Chemu Tang, Derzang Biyi Chimuso, Ngaji Su, Kyabi Dangwa Tidaki, Pyoge Yinji Tang, Yikiru, Rinnu Lendip Jethub Giyu. Sole Rinnu Jenki Te, Huatai Lung Dele Ki, Ji Nga Rikdian Diri Dene, Derka Lukba Tang, Orwa. Beba, Je Yurim Shibu Rikdian Ki, Koryu Tumne, Pyoge Ji Nga Rikdian Jigri Diri, Cexin Tangburu Kyuryu. Tenga Derdun Batsu, Mi Gyaja Kashi Ki, Sawa Du Tiedu Tang, Zeja, Dolhuwe Ninga Jela Mazimbara Lega Chiyu. Taja Kongzu Garja Tuiwe Dewe Tsunzun Kangdu Dedi, Nianxie Tang Lekju Jene, Yengri Ne Logu Chugu Ki Kalu Gyurwa Tang, Rengu Ngang Derka Beba, Rengnu Tsunzun Je Chigyu. Lugyu Ki Gozu Sasabara Lhase Zinu Dinsir Chedi, Chengzin Benjuri Ki Yangxin Gyachewe Pardong Duxin Yu. Siju Ka Yundu Tungyu Tang Mengxi Zhegu Yunche Mebara Tuigu Changdu Qingbatang Dune, Longo Dong Ki Nachong Ti, Chengzin Tuirab Tewe Ngozara Chewe Sadu Liu Zom Tumngiri. Sangli, 중람 샤르동투 버파라 탑람망 시크베 텐좀식 년주쇼기
1: 시제 총결의 시의 통매 종총의 랑콜라 까마카시의 대배지 체과 총대 체과 총조로 저와타 총조의 조람 크연염라 장자 퇴배타 쇼니수 유배 추진키 망수의 내상향 가르제 신도 퇴진 총민 오동의 가위 좀탕 출신 유식 도록람내 티규 람파르탕 대내 총골 람파라 체과 흉람라 균도 팅 숨총화탕 답디 신강내 팅튜기 커미직 바르탕 테네 도보 협의 커미 뷰릭 바라 차과 주진 키 디굴라 균도 팅 숨총와 페르장 녀경네 냠디 녀경 바르탕 테네 추조로 퇴레 바라 잡게 추진 유고로 총대 중을 시균 시작점 차유시 로 줄학점진 책보 총대기 흉람 조준탕 추진기 퇴레 퇴직도 폐계 침범하세 총셉기 조람 노르신탕 림보르토디 사워기 추진 추조르기 법공수 교류협시
0: 도수 람탕 신강 바르기 균도 니동 중니로로 총재 초규로 니디바 댐진기 추진기 총리를 고급 댐진 체내 맹의 고로 치축된 당디 총조 용기 추진 투강 당부티 준바리 급티뒤 추진투 답디 신강식례 메라 상주당 소부초사양 탑자직례미 제 댐진기 추진 투강 통마르 조급기 고르시에샤 참가 총조디니 종종당 바르다지리 카시엘의 메야 모착베 람직양메 총조내 종종투 규베 람니 도수 람리 응마레게 진기 치르망부 규규베 전바 다외 급티뒤기 람기 고르링급 람조 대부메 강탕 마라 추주 체가 잠규네 종종도 랩지 저게 랑코르 대디 시즈 총규투 교교 제시샤 람야부 메바티 추젠 돈레 피게기 고긴도 교르베 유시네 안주 총조로 용케 뇽뇽리 총주 추젠 야바라 용케 폐치원이 안주 종키 미샤다리 지 댐진키 대다르시샤
1: 총조로 샤동투베 슝람탕 팅랩기 커미 파르케 균도 제로 니동게메 조숨로로 차비 주진 퇴공 서비 시의 통매 종기 철거 난조부터 시중기 망우 고로 팅아동 학점 당내 차비 주진 조선 등실의 준비. 제로 년도 예매 주실 로로 차과 총주 흉남 중국 초부터 제로 년도 예매 주주 로로 총주 흉남 카지 아르담남 부로 준비. 제로 년도 예매 접계 로로 총주 용의 샤동 토비 아르담남 준신 람기 신체장 미시네 미초탄 감응업주 바라 치료당 협시 람 샤동 토비 치내 용킨 유고와 망도 침부탕 사사탕 로간의 용킨 망부 유협에 추진기 망수연의 창 야채를 동규 삼로 고르중 시 뜸진기 대다르시부탕 공기 고급 탐진체내 멍을 고르치 압제당디 시에슝 렁첩주기 추진 준비태래 야균 민의초 내동삼 유협탕 커민유시저구 이낭 상주탕 수부추사 유협시 미용킨 망도 침부라띵 주강기 총의 야도치내 니리를 용법 고르치 직참 용기유 초교로니티바 댐디키 총주 냠디탕 총미츠 추진 망수 내장이와라 로바체비 총주로 추진 망수 내장까지 개발해 딘 총강탕 사강양 직지 니퉁아 망도친 유입시 제로 니동자미 접계로로 총주 냠디 추진 기남장 당부디 퇴럽사비 총습기 망빈 추진 응수 주고 초고탕 제로 니동자미 뉴시저지로로 멍우고르치 야탕 구축 고딘당내 준비 유고로 조신 신조배 칠레 냠내강 딜랑아 주바 제로 니동 야미 뉴시 자솜로로 멍우 고르치 직동 학점 당내 총셉 타르켈 구디 당대 총주 냠티 추제 남장 당 퇴례 토강 준비 총주 냠티 변조로 림신 돕체를 침부 제시 제로 니동 야미 뉴시 자비로로 짐주 답대부로 되네 시에 통매 총키 차고 추진 키 유고로 셉슈 되네 고중사라의 체리 주기 남티 니 되디 지의 시대 총결의 미고 법숙수 샤동 토부탄 직슈 종종 키 슝람탄 통매 샹탄 特定相土 샤동톱내 유보와탕 사내티게 망초 추진자바라 용화탕 유고로 따고로 치바라 티웨이 답디체로 진유입시
0: 총고로 슝람탕 뷰다 강바차창와 유고로와 미투유 심재유라 유고로와 맹두장 심재유 코르균탕 주주니시 망도친바티 차부가 총조 쿠토도 송내 유고로와 따고로도 냠린체바라 쇼긴이티브유 니동장아로로 차부가 추진기 툴레기 맹시 슝람 교르교 남창 리두 심바탕 차부가 총재 짐뒤 차기 응아로의 렉수친바 총미탕 요거로와 조규 대회의 뜻대로 친유 조람초 용리 투구창도 친바티 차부가 총재 추진기 제구림보로 탱순바 제규로 구마탭디 예동쟁을로의 도와주바라 시슝 랑섭 조기 추진기 림보로 제배 랑마 추진 레니를 제구초바타 추진기 솔강나 맨주 제규타 예수규 랭주규 제타 류주타 샥두 조승제 시직도 뒤유라 고래나 랑코로 조사 하장 대부유 지 댐진기 오드 제바타 공기 럽순비의 추진기 술강기 강라마슈 고로 야당 이슈 인바티 럽니발레 덥직 파로와타 제구당 십슈 야구 유배 랭공양 랭슈앙 보르구이라 총양 알신 야구두 레구중내 타바라 다왕아레 송미미 용법 고로 치 이슈 학점 중시 세샤 람샤르동 투바타 추진기 제구 야두치니 용법장 망두치유 차과 총대 등위기 수지신바 황준치 차과 총주 남맹실 제바탕 추미 잠주로 두체디 총세 다르게기 남진토 툴레 응아로의 다르게탕 유명아로의 디기댐비 믹제초수 곰답댐비 유신유 지세샤
1: 생리게
0: 黄了那不就先出不提呢？决定作为其他级别能进去能对抗松本，现在重启的是通门从七个重点七个重组，熊南超组长来了学的，忙出进外国基地的设备国际听众，过去土熊南下东土把巴拉塔布拉米样是快被听众，你都学不得是。听的决定作为其他级别能进的，寻找大家效应。新个链接，他的去年三十八天呢，他在里面从呢过年纪念了土转型预备。
1: 平壤农村人体内裤，拍个农村及三角洲高端观众设备设立在这里。下面我们从木头节三角洲高端设备农村，先让一把手。高端三角洲，他也讲出来，观众努力的，看了不？三角洲高端观众来进去，三角洲高端农村。三个月，到我塘埠呢，这边把了陆续创建农村萝卜的推送过来，也就过个长长中泥拍下。
0: 下面提过去，农村是这，但是选出不来哪天结束，我这里是。你去三个月把了，一个女的就呢，先到春晚的行呢，他来到唐伯呢，也把怕了。也用其陆续牛总这些卡给林子杰呢，老千万出最同居的陈阿堂，这栋爷爷牛总七八天，推崇不来，也就就过堂陈中尼怕了有。到一个把了，也用其陆续牛总这些卡给牛总老伯罗，千万出最同居的东东阿边十九十八天，把提推崇不来，也就就阿堂陈中尼怕了瓦堂。 牛总铁布内店呢，新进人规去牛总老伯罗，千万出最同居的阿东出去，什么就少接新八天，推崇不来，也就就住怕了哇。新进堂三个月内，老牛总现在千万出最同居的七栋古街就新八天，推崇不来，也就住几堂城中西怕了有。牛总人内店呢，推荐整人去牛总老伯罗，千万出最同居的超东爷爷住过新八堂，六月老去牛总老伯罗出最千万同居的中间你是再过新有。
1: 江道老街牛总老伯罗千万出最同居的年节出租的是新八天，推崇不来，也就端堂城中端拍了有。正连接，夜店空送人去人女堂，江道，地堂街及从所各个小区路线下，下面提过去南端写着，边角的南年连接错了，我这两个的。夜店三个月被从端部内写到春晚的时呢，夜店空送人人女堂江道，地堂街及从所各个小区路线约不是。 从端部从端城市期末联欢不是呢？今天举办彩金的彩中年派了，昨天来的去人女出面切中切菜推崇不来得吉茶送帕拉瓦汤，人女米线切中切菜推崇不来得吉帕拉瓦，秋春中去有些切中切菜推崇不来，也就交别汤城中吉帕拉瓦，秋露染的有些切中切菜推崇不来，也就中一汤城中吉帕拉瓦。 康吉吕节的切切中切菜推崇不来，也是九塘城中西帕了哇。

0: Zhongyir langni gyesang tunpyu gyelu limba tang gogo dingni gangay tamar tiepuru dingwa la dashin yubshi. Gyedar lablub duyuwe jashi bi nambay tu. Zagbu chongzi, chongzu shibiru guidi tongwe bidun zuzhi namchang ki nebyu zegu ngun su guzhukxia. Sargwebe shido chepar xin na tatin nebyu chepi dukhan sabara zangxin dabdiwe sangju dun yubba tang. Tab zang tang sangju nang tu chukala ti yubba ma zi. Chongzu rinbi zogju zangzi ma la ni. 소외 종주 직주로 등기 유입시 종주림배 부주칸 기준 기준 레드탄 천딩진기 종주 최딩칸 림보로 남탄 퇴직도 차르고 재신 민가라 상막 고림 대병아 준신 유입시
1: 생그랜지 참디 리뷰 텐디 생주로 그도 근중 시비 레전난 체지 시비 난등카 창마 림배 제년대 수심바이 리젠티 종주 근고 난겐 체링 왕자라타 십시리 챙규 난겐 부산 된두라리
2: 간단히 비진키 추즈 쥐피 닥다지
3: 디카라니
4: 헤니
3: 헤정 룽치 년치 예궁 헤겐 룽치 이

0: Singa namso, linge kungamsa, shamla pupudomne gamge sangyu nyendu shuyi. Xi Jinping ki rinne gor ki zumi jidu jibi, bu tangputa nibi shungme chondu jizi guni bijin to cho yubshi, cho shu tumtsu. Xi Jinping ki rinne gor ki zumi jidu jibi, bu tangputa nibi na. Lodun Xi Jinping ki sosin na we dang zhuyang ki, turab sabi rinne zugyong jibi, lopchi lukyu pirimka, sunyam denbe gorne gui yula. Xi Jinping ki rinne gongbe, xi zi nyingdobta nang tun, langzi jie ngui yubi. Xi Jinping ki rinne gongba, lopchung lada dingsab chikyor, wangcha denbe, jie xi xi kodun qie yubi, ngunzina yubi. Xi Jinping ki rinne gor ki, zumi jidu jiba, lopchung qibar, zo denki ni ki, takju rinxin ki tuni la, kwa dingsab len gui la, du xi xi sabdung ta. 顶住西电动松中尼突破街切的人员啊习近平给人类广播落中拉达七八马赛突然杀别人类给国亚国库局银写所有些第六今的唐文的古别牌给用给行列铁给一顿卡地马拉给人质前呢行列唐参别习近平给日本切别南昌车松就咱们啦卡地文文国同学年段他咱们大年对不住他所长推长清洁他勤杂行人 新别娘们看说，批给东角的夹脚钱呢，新来团把他，新不包牌，用我钱有不是。 你对中国错过天外宁队罗康去，吹出嘴巴插着头呢，罗东个错又不是，吹出天，突然松开宁队罗给拉在接不他，吹过江门呢，罗罗东在都通州家长们伸手又不是，天外宁队罗康听些，瓦东在吹出家人别，宁队罗给吹出家中去吹些又不他，听个罗给吹出出苦狗头呢，罗在罗东在都通州罗阿东来给又不是。 你对监狱给日军级别江南冷铁托准备江南去合作谈不的，义务合作什么我说就个错有些，人把钱借给义务合作了，错的就借又不谈，江南冷铁女士不等有些。
1: 罗氏兵女团，日本革命女子组织中央外交联工会，透过明细、月饼卡、糖果准备去有些，他定给革命人，农业土卡去，电车给。 苏格乌布西人心，准备切别人堂，国儿同桌切冻鸭皮生鱼皮，他定给解冰天，今都准备切过年呢，几个菜解过他，老国儿先送冬至切过鱼皮。 中国团米肯尼，俺们这改造给孟明勇同他改进电价奥运天看起，鸡蛋人心起，最主要他们些比个第六年，土狗持续吃不错呢，让我改造口味落实也不谈。现在日本去马街人路吧，你把开连七八马塞，俺们这改造走进给南屯用作糖连七八马西托，俺们这改造那修改糖连七月，一那他的日本希望起。 珍珠、卢克、开米拉沃马赛，毛主席你把羊都当哇？咱们的马青那边年前班全部陪哇？马屯家给大呢，社会开始的典礼啦，收金也不少有些。年前一下下来，几个门部了，土下口呢，克隆去不在先头送有些。新加坡开始克隆了，帮助特别端茶，家谈端就吞送什么的，第六人去脱血所来不有些？马来西亚若房阿的落着场吗？肯定谈开始。
0: 落差不下，又不是，俺的爹山寨边玩，落差不下不提，落着七多年给落么吃，出去人也怎么了，小金提不是？看你一连给清洁部长给，一连给俺县彭东军木头二里塘，先给村民提醒，又不是？现在一连给东边，人对哪？
1: 花木子错个街头，下东桥区村过了二里老板连了，一连呢，村过去的，你先拿，连得给银不是，解决又不是？ 上将给记录那段革命就这样乱乱就多，创不了那七点七百来团，却有呢别无他，再些给透过呢说不他，再没动啊，再些给实际给吧，固定呢七点七百说，记得忙不没不说给了规定单元钱，他怕将要说，立刻给创业七百天，我才写出创不了那七点七十余日。
2: 第六季的唐国内给不怕，抢到冲击去，唐咱女局开工足够难不成去，让三年给新抓官每天，俺都你给去开不起了，来个这不谈，俺女拥抱过去，抽到你给他怎么穷啊？瑞卡给起来给，瑞卡给在局若干门卫过去，抽到西边怎么这不谈？忙做了拥抱过去，端给他怎么穷有些？三男错，天地革命的生育，年度续产，三毛不听见，下面啦，平台这边那么看他。 今天主编蔡俊宁去那么喜欢的学员，江明在看给老刁难，陪他这边能看你，热啥变不谈，热炒大个的包，江吹三轮，吹进三段。 조아 가보 퇴다 남치에 닝캄탕 세모 팁탕치 노브장탕 장샤크유토 두롱초 샬롯탕 로노규라 카차라 법시 커요버탕 정남시 레군에 따온 남신군대나 마원 처진이 집시나 대린 세모 낙주 셔주탕 참도 닝지 로게 셔주제소 제바 총엄 강총엄 법교 사자카지라 강삼 제바 정원이 체업화 법교 낙주 의주탕 아리 라사 로게 사자 망치와 시제 셔주탕 로주제소 지멈은 부컬교 디메지 사차라 제바 총원이 증업화 법교 선인인공 닝지탕 참도 낙주탕 로가제소 강삼 제바 총원 법교 사자카지라 강삼 제바 정원 법교 디메지 사차라 지멈은 부컬교 제례도 샴라 랑중기 총계탕 총대조 카지기 남신원의 쇼인 사사를 점어먹 부끄죠 최자 마쇼 앙창 송타 최자 토쇼 앙창 적송파 삼조설에 점어먹 부끄죠 최자 마쇼 앙창 지타 최자 토쇼 앙창 구파라 낙조로 강마차를 펴뷰 최자 마쇼 앙창 송타 최자 토쇼 앙창 주파라 저기출라 퇴자를 법교 퇴자마쇼 앙창 주우탕 퇴자토쇼 앙창 쥐엉아파라 내돈출라 쯔모몬 부쿠교 퇴자마쇼 앙창 지이탕 퇴자토쇼 앙창 쥐엉아파라 생크허블라 쯔모몬 부쿠교 호라림부숨네 시파르테교 퇴자마쇼 레고아케 앙창 아탕 퇴자토쇼 앙창 구파라 거릅출라 쯔모몬 부쿠교 퇴자마쇼 앙창 시탕 퇴자토쇼 앙창 쥐주파라 개쩔 쯔모몬 부쿠교 최자마쇼 앙창 송탕 최자 토쇼 앙창 아파라 보신라 쯔모모 부쿠르교 최자마쇼 레고아가 앙창 듀윈탕 최자 토쇼 앙창 듀윈파라 현자라 강마차르 펴교 최자마쇼 앙창 송탕 최자 토쇼 앙창 아파라 암도로 강충호 펴교 최자마쇼 레고아가 앙창 시탕 최자 토쇼 앙창 니파라 댐쇼라 강마차르 펴교 최자마쇼 앙창 지탕 최자 토쇼 앙창 아파라 조종라 강마차르 법교 최자마쇼 앙차 지탕 최자 토쇼 앙차 구파라 다리 강마차르 법교 솔라림부순니 시파르테교 최자마쇼 레고아가 앙차 니탕 최자 토쇼 앙차 듀윈파라 땡진라 강마차르 법교 최자마쇼 앙차 지탕 최자 토쇼 앙차 죽지파라 호로라 증마몬 부부교 최자마쇼 앙차 지탕 최자 토쇼 앙차 쥐엉아파라 마르캄라 증마몬 부부교 최자마쇼 앙창 지이탕 최자 토쇼 앙창 족송파라 조공라 쯔마몬 부쿠르교 최자마쇼 앙창 니이탕 최자 토쇼 앙창 족지파라 자유라 퇴자르 펴교 최자마쇼 앙창 디에탕 최자 토쇼 앙창 쥐엉파라 보미라 차부총어 펴교 최자마쇼 앙창 아탕 최자 토쇼 앙창 족지파라 미리라 퇴자르 펴교 최자마쇼 앙창 주우탕 최자 토쇼 앙창 쥐피파라 갸자르 남티교 최자마쇼 앙창 아탕 최자 토쇼 앙창 쥐주파라 난가스르 쯔모몬 부쿠르교 최자마쇼 레고아가 앙창 지이탕 최자 토쇼 앙창 듀윈파라 갸자르 쯔모몬 부쿠르교 최자마쇼 앙창 지이탕 최자 토쇼 앙창 구파라 남리라 쯔모몬 부쿠르교 최자마쇼 앙창 지이탕 최자 토쇼 앙창 구파라 팅르 쯔모몬 부쿠르교 최자마쇼 레고아가 앙창 니이탕 최자 토쇼 앙창 구파라 퍼리 퇴자 법교 호라르무숨네 시파르테교 최자마쇼 레고아가 앙창 니이탕 최자 토쇼 앙창 송파라 손나라 강마차르 법교 누블라당 호라 르무숨네 시파르테교 최자마쇼 레고아가 앙창 지이탕 최자 토쇼 앙창 시파라 냐라움라 쯔모모 부쿠교 최자마쇼 레고아가 앙창 지이탕 최자 토쇼 앙창 듀윈파라 훈제 남티교 최자마쇼 앙창 지이탕 최자 토쇼 앙창 족송파라 배근라 강마차르 법교 최자마쇼 앙창 송탕 최자 토쇼 앙창 시파라 라젤 쯔모모 부쿠교 최자마쇼 레고아가 앙창 지이탕 최자 토쇼 앙창 쥐파라 니모 쯔모모 부쿠교 최자마쇼 앙창 지이탕 최자 토쇼 앙창 쥐파라 제레도 텐티 남신군의 슈차
3: 迪克尔尼，
4: 泰尼，
3: 中龙旗年轻猎工，给龙旗一。

0: Sangalengi, Shamla Nambachu Mutuiche, Saduru Tengzin Zinu Tarwe, Mangchu Guishu Chiruchimbe Gorgi Tenzum, Gojuetu, Zinu Chomolangmani, Tengri Lhase Par Shekubashi, Senangyobashu.
1: Chanyom Sabami Somdong Chukyung Abju Yuebe Nachong Lhase, Tumong Yinbe Tungong Kilijata, Mikyang Shewe, Zirim Chukule Dene, Zinu Te, Turab Sabi Chongkir Ki Mingchang Tu, Kyobashi Yubshi. Chongyongki Tengzin Benjaro Pijalo Guishu Chimboyang, Ne Yubshi. Jelo Nieto Yame Nishi Zenga Lone Song, Lhasa Chongkir Ki, Rangkyong Chongki Zinu Chomolangme Cherchi Choyong Ne Tungju Jedi, Namang Jinki Zinu Malachu Ne Sidun Ta, Lokchin, Xiongkong Junor Che Ki Chengxi, Dene Tungjuro Pijalo Guidi Tangshi. Zinu Chiru Chimbati, Tongmara Chongmiri Pimba Topyu, Sidun Jinzi Tang, Chengxi Nyamju Jiri Ledi La Dene, Chongkir Yongsu Sidun Chengxi Tongjuro Xi Tang, Che Somdong, Somjia Jigdu Cheba Tang, AI nu Situn Shepshu Yegab Ki Bizun Tu Dambashi. Taja Chongmi, Jizuo Genju Tang, Temdo, Gumi Gunor So Ki Lego Chukab, Lagdo Kabar Ki APB Amyangna, Degui Ki Ramdip Tani Gyu Lego Tuk Yubshi. Taja Tengwen Dara Dezin Mangpur Gyeba Tang, Jeshi Yangne Yang Tu Gyewe Nyokzin Chiwe Gyurim Gyumi Gubara Chaji Gunchub Tang Ting Jigla Chub Tegu Yubshi.
0: Lhasa Chongkir Ki Nga Jisu, Sākōng rīngshīn kī gējī chēntōng lēgī chērtōng nāngdīng jū zūpa tāng. Gēgab rīngbē chātī gēngzīn tētī sēcī dūn sīngba tāng jī, xārtōng tūbē chākīng yāng zōmyū. Mēngshī chākī jīgū tētā, tūgū chāngdū chīngbār dīng, lāsā chōnggīr kī, chā wā tōng kī chōnggīr chūmchē tōbē ngāng tūyū. Tawā sūmbē tēnchū pārā, rīmzī gēmna, jī ngā jī chū tūntōng gējā gubchū khūsum chūmba tāng. Sīngzīn chōngzōrō, jī ngā xārtōng tūbē gējā gubchū khopkē tāng chēngchūng dūn sīngbā. Chōnggū tāng, xiang tāng chōngdē, Zhejong Kuijie Changmara Ji Nga Chawa Kebyu. Lhasane Bijing Parki, Ji Shibja Tiaji Guilam Shardong Tumne Juegu Chukdi, Zhong Neng Guiki Garja Rinpa Tang, Sejun Tang Chongjing Ki Garja Nishu Rinpe Yudong Yogbe Nuba Chubyu. Nguyen Se Tuyubi Chunzu Teta La Dene, Lhasa Chonggiri Geyong Ki Garja Rinpe Ziya Ki Chetun Chaju, Chonggiri Ka Tangbu Chesu Damba Tang, Zinu Chajia Chukdun Chekyu Ti, Gyegab Ki Guichu Na Nguye Su Chukbari. Yengchi Lopsui Kepkong Su Ji Nga Chajia Tang, Tiedong Lopchi Lakze Gyu, Tegrin Lunggu Segui Ki Lome, Bwili Lopchen Ki Tunggung Nyamju Tumne, Lopsui Heba Chungtu Chosin Yu. Zinu Ki Tertu Ki Rindang Ni Guiju Chekyu Ti Yin. Lhasara Zinu Ti Gede Shibshu Tang, Sole Suju, Rinne Yu Goro, Menju Tetang So Kepkong Wangbur Kimne, Minam Ki Tungi Chetang Tang, Yundian Chowara Yundu Tingsab Chosin Yu. Midab Rinne Ki Biyib Chemi Kepkong Na, Choba Ki Biyib Chemu Tang, Terzang Biyi Chemuso Ngaji Su Khyapi Tangwa Thidaki Pyoge Yinji Tang Yikyuru Rinnyu Lendip Chetupkiyu. Sole Rinnyu Chenki Te Huatai Lungtele Ki Ji Nga Rikdian Diri Dene Terka Lukpa Tang Orwa Beba Che Yurim Shibu Rikdian Ki Koryu Tumne Pyoge Ji Nga Rikdian Chegri Diri Tsehsin Tangburu Kyuryu. Tenga Terdun Bachu Mi Gyatra Khashe Ki Sawa Du Tiedui Tang Zeta Dolhuwe Nyinga Chela Matzenbara Lega Chegiyu. Taja Kongchu Garja Tuiwe Dewe Tsunzun Kangdu Deti Nyanshi Tang Lekju Jene Yengri Ne Logu Chugu Ki Kalu Gyurwa Tang Rengu Ngang Derka Beba Rengnu Tsunzun Che Chikyu Lugyu Ki Gozu Sasabara Lhase Zinu Dinsir Che Di Chengzin Benjuri Ki Yangshin Gya Chewe Pardong Tui Shin Yu Siju Ka Yundu Tungyu Tang Mingxi Chugu Yunche Mebara Tuigu Changdu Chinpa Tang Du Ne Longa Tong Ki Nachong Ti Chengzin Tuirab Tewe Ngozara Chewe Sadu Liu Zom Tum Ngiri. Sangalaji, Junglam Shardong Tu, Bopara Tablam Mang Shikwebe Tensumshik Nyandun Shukyi.
1: Shizhi Chonggiri Shie Tongme Zongchone Langkola Gama Khashi Debeji, Chepka Chongde Chepka Chongzuru Jowatang, Chongzui Jolam Kuyonyomla Zangcha Tuyibatang, Shuo Nisu Yuebe Chujin Ki, Mangsui Nesangyang Garja Shintu Tuyijin, Chongmi Ngodongne Gawi Zumtang Chulshin Yubshi. Doruk Lamne Chikyur Lam Paratang, Tene Chonggol Lam Para, Chepka Shunglamla Gyundo Ting Sumchungwatang, Dabdi Shinkangne Tingtu Ki Kami Jik Paratang, Tene Dobu Yubi Kami Bulik Para Chakwa Shujin Ki Jigula Gyundo Ting Sumchungwa. Kergyang Nyergyongne Nyamdib Nyergyong Paratang, 테네 추교로 퇴내 바라 잡게 추진 유고로 총대 총을 시균 시작점 차유입시 로 줄학점진 책보 총대기 흉람 조준탕 추진기 퇴내 퇴직도 폐계 침범하세 총습기 조람 노르신탕 림보르토디 사워기 추진 추교르기 법공수 교류입시
0: 도수 람탕 신강 바르기 균도 니동 중니로로 총재 초규로 니디바 댐진키 추전키 총리로 고급 댐진 체내 맹의 고로 치축된 당디 총조 용기 추전 초강 당부티 준바리 급티뒤 추전투 답디 신강식례 메라 상주당 소부 초사양 탑자 직례미 제 댐진키 추전 주강 통마로 조급기 고르시샤 참가 총조 디니 종종당 바르다 지리 카시엘의 메야 모착베 람직양메 총조네 종종투 규베 람니 두수 람리 응마레게 진키 치르망부 규규베 전바 다외 급티뒤기 람기 고르링급 람조 대부메 강탕마라 추주 체가 잠규네 종종도 렙지 저게 랑코르데디 시즈 총규투 규규 제시샤 람야부 메바티 추젠 돈레 피게기 고긴도 교르베 유시네 안주 총조로 용케 뇽뇽리 총주 추젠 야바라 용케 폐치원이 안주 종키 미샤다리 지 댐진키 대다르시샤
1: 총조로 샤동투베 슝람탕 팅렙기 커미 파르케 균도 제로 니동게메 조숨로로 차비 주진 퉁공 서비 시의 통매 종기 철거 난조부터 세숑기 망우 고로 팅아동 학점당내 차비 주진 조신 딘실의 준비 제로 니동 야매 주피 로로 차과 총주 슝남 중국 초부터 제로 니동 야매 주주 로로 총주 슝남 카지 아르담남 부르 준바 제로 니동 야매 접게 로로 총주 용의 샤동 토비 아르담남 준신 람기 신체장 미시네 미초탄 감응업주 바라 치료당 협시 람 샤동 토비 치내 용킨 유고와 망도 침부탕 사사탕 로간의 용킨 망부 유협에 추진기 망수연의 창 야채를 동주 삼로 고르중 시 뜸진기 대다라 시부탕 공기 고급 탐진체내 멍우 고르치 압제당디 시에슝 능접주기 추진 준비태래 야균 민우주 내동삼 유협탕 커밍유시 저구 이낭 상주탕 수부추사 유협시 미용킨 망도 침부라띵 주강기 총의 야도 치내 니리를 용법 고르치 직참 용구유 초교로 니티바 댐디키 총재 냠티탄 총미츠 추진 망수 내장이와라 로바 체비 총조로 추진 망수 내장 카지 개발에 띵 총강탄 사강양 직지 니퉁아 망도친 유식 제로 니동 야미 접계로로 총재 냠티 추진 기남탄 당부디 뒤럽사비 총습기 망빈 추진 응수 주고 초부터 제로 니동 야미 니시 저지로로 멍우 고르치 야탄 국주 코딘 당내 준비 유고로 조신 신조배 칠레 냠내 강 딜랑아 주바 제로 니동 야미 뉴시 자솜로로 멍우 고르치 직동 학점 당내 총셉 타르켈 구디 당대 총주 냠티 추제 남장 당 퇴례 토강 준비 총주 냠티 변조로 림신 돕체를 침부 제시 제로 니동 야미 뉴시 접시로로 짐주 답대부로 되네 시에 통매 종키 차고 추진 키 유고로 셉슈 되네 고족사라의 체리 조기 람티 니 되디 지의 시대 총결의 미고 법숙수 샤동 토부탄 직슈 종종 키 슝람탄 통매 샹탄 Tertin Xiang Tu Xiardong Tumne Yubawa Tang Sanay Tike Mangcho Chujin Gyaabara Yungwa Tang Yugoro Dagoro Chibara Tewey Dabdi Chiru Qin Yubshi.
0: Chonggoro Xiong Lam Tang Buda Kangba Cha Changwa Yugoro Wa Mituy Simjai Yu La Yugoro Wa Mingdu Yang Simjai Yu. Kurgyun Tang Juju Nyinshin Mangdu Chimba Ti Chabka Chongzo Kuto Tu Songne Yugoro Wa Dagoro Tu Nyamlin Chibara Shukjin Tibgyu. Nyatong Zanga Loro Chabka Chujin Ki Tunle Ki Mingshi Xiong Lam Gyorgoy Namchang Likru Simba Tang 차가 총지 짐뒤 차기 응아로의 렉수친바 총미탕 요거와 조규 대회 뜻대로 친유 조람초 용리 투구창도 친바티 차가 총지 추전기 제구림보로 탱순바 제규로 꾸마티디 니동 쟁을로 도와주바라 시슝 랑접 두기 추전기 렘보르 제베 랑마 추전 레니르 제구 초바타 추전기 소르강나 면주 제규타 녜수규 렌트규 제타 류투타 샤드 조싱제 시직도 뒤유라 고래나 랑코로 조사 하장 대부유 지 댐진키 오조 제바타 공키 럽순비의 추젠키 수르간키 칸라마슈 고로 야당 니슈 인바티 럽니발레 덥직 파로와타 제구당 십슈 야구 유비 랭공야 랭슈앙 보르구이라 총양 알신 야구두 레구중네 타바라 다왕아레 송미미 용법 고로치 니슈 학점 중시 세샤 람샤르동 투바타 추젠키 제구 야두치네 용법장 망두치유 차과 총대 등위기 수지신바 황준치 차과 총주 람맹실 제바탕 추미 잠주로 두체디 총세 다르게기 람진토 퇴랭아르웨 다르게타 유명아르웨 디기댐비 믹제 초수 곰답댐비 규신유 지세샤
1: 생리게
0: 黄了那不就先出不提呢？决定作为叱咤级别能进去能对卡松本，现在冲起来写通门从切不冲的切不冲嘴。熊南朝我走转来了学的，忙错进我国基地的设备国际听众，过去土熊南下东土把巴拉塔布拉米样写快别听众，你就学的是。听的决定作为叱咤级别能进的，寻找大家效应。上个年纪，他的去年三十八天呢，他在里面冲呢过年纪念了土转型预备。
1: 平壤农村人体力库，培养农村及生育路军队军种设备设立在这里。下面我们从木头节生育路军队设备当前，先让有把手。军队生育他也讲出来，军种努力的，写了不？
2: 生育路军队军种列进去，生育路军队当前。
1: 上个月，到我塘浦呢，这边把了陆续创建肉种萝卜的推送过来，也就有个唐城中泥拍下。
0: 下面提过去，农村西部等在选出来两天结束，我这里是。你去三桂坝的几个女居住呢？许多穿花的行呢？他来到塘浦呢，也把怕了。也用其陆续肉种这些卡给林子杰呢，老千娃出租同居了陈阿堂，这栋也叫肉种七八天，推送不来，也叫照顾堂陈中尼怕了有。到这边的也用其陆续肉种这些卡给肉种老婆罗，千娃出租同居了，东东阿边是不是先接新八天，推送不来，也叫叫阿堂陈中尼怕了瓦堂。 肉种铁棍内底呢，新建人规期肉种萝卜罗，千瓦出租同居了阿东处给什么就少接新八天，推送不来，也就救助怕了哇。新建塘三桂镇内老肉种车站，千瓦出租同居了七栋古街，就新八天，推送不来，也就救济塘城中西怕了有。肉种人内底呢，团圆整人期肉种萝卜罗，千瓦出租同居了朝东，也就救过新八塘。腊月老期肉种萝卜罗，出租千瓦同居了团结泥水再过新有。
1: 江道老街肉种萝卜罗，千瓦出租同居了，年节出租的是新八天，推送不来，也就团塘城中团拍了有。正个年节，一段空顺人气人女堂，江道，地堂街区从少各个小区路进下，下面提过去，南端写着，边角的南年人接触了，我这年个里。年头三个月被充电部呢，写到群话的信呢，一段空顺人人女堂江道，地堂街区从少各个小区路进入去。 从端部从端城市期末两万八的时呢，今天就被测进来测重年拍了，昨年来的去人女出面切中切菜推送不来得及擦松拍了汤，人女米线切中切菜推送不来得及拍了哇，去城中去有些切中切菜推送不来也就脚边糖城中接拍了哇，切入染地有些切中切菜推送不来也就中年糖城中接拍了哇，康吉绿菜的切切中切菜推送不来也就中年糖城中接拍了哇。
0: 人不糖不，女婿颇具有节，切中切菜的推送过来，也就给糖城中西拍了结实。家庭空心人，聪明，如果土周围中心热度偏呢，也用给再去创造近呢，顶不穷的糖，作为科技单一糖，人工顶不穷就是。从端部，从端城市期末两万八的时呢，今天就被菜进呢，菜出年拍了，再在宁波三八了，接不来。
1: 每天吃直接送去烧骨汤了，偏不脱不汤。切中微波的锅的同居了，送接送去烧不起汤，拆做解冻三百了，规矩特别不行。天哪，冷锅的宁波吃竹汤解冻三百了几呢？冷锅三百切中去，用不锅的同居了加汤煮米锅汤，拆做热冻三百了，规矩特别汤。前不久老些宁波吃，人家解决吃不起汤解冻汤三百了几呢？切中微波的锅的同居了加汤绿色松汤。
0: 这座西东三百的国际图吧，城镇塘人女团在吃松江居民阿拉萨土泥巴天，其中微博的国土同居了，也就开出塘，这座解冻三百的国际图也不是。从端部昨天托德西七连七百，刚汤冲胸汤，从过了端局团结一起，端局汤从热的拥抱推送过来，也就泥塘城中阿汤，也就西塘城中端，说说了怕了也不是。
1: 生个来也，龙阿镇去七个军阿伯，搿个国土同居了，听阿拉怎么当呢？六只三八组装车就里下，下面提过去，南端西边，等阵六只来内天结束，我这里是。
0: 七只塘六只三八，继续查哇，二十三八，天东查哇，重庆的七三五部车，苏镇查哇街查哇中年，龙阿镇去七个军阿伯，丢个数，人家去听了镇去，明显这个马拉组装车边，南端做生意。 龙阿镇去七个军阿伯，丢个数，人家去明月国土同居了，听阿拉怎么当呢？

0: 민주부의 추, 니, 유, 집에, 니부 소속 강임이, 난졸라야, 치자, 지제, 요와 친앙제, 세세 낭바리, 니오나 카레스나, 다당, 단당일라, 방어리, 시베, 고든디데, 민주부의 니, 인, 시베, 니부 소속 카레스나, 당부디나, 다라 방구거리, 다라 방시베, 다디 컨대지로 고구거리스나, 소속은 니게, 소속은 니라, 테다자오디, 미시바리, 제장 디방거래 숨어대 양면은 아주 개제디 시루지 교제 시베나 랑게 랑라 테다 자와디 미세와대 숨어대 디나 직제 니바디 가르스나 단다 단다를 방거래 숨으로 되기 전에 단다외 내급수 테다 자외 수요 말에 제장 딩인이디 자나 지금 말에 딩인이디 있는 아주 방자들 방구래 숨어대 디 나도 두두자미 알아 샤마 나도 디니니 코드는 야이나 마체제 모두 쉬나 디그레 테타 자와는 무슨 세워는 신 다은 외부 세워 주버즈베스나 주버즈에 와라 태양 다탄 드웨 외부 시글 민네 테타 자와 외부 티 다른 이기 임바 땜바더부디 콜롱 어디 숨숨만는 신 벤나 차샤베나 녜 두둥 테 녜 뉴구 테 시바더부 와라 원데 소소 소소 두구두게 제두자네 테다 자와디 메테밤 틀라마네바 푸게기 둘루타 미툰버르베 빵오레 숨버데 간조 빼지 차샤베 있나 녜 카디 저지에 제투구 메세알라 소바 녜 엄저디 데부지 강 민두세알라 소바 녜 미디 Rebi-ribi shibuji chigi siya la sokba Geja tongzo la ya cha chun shibu yina Soso soso la jatu zane Di, di si jawar wala Di si jawar re Te si jayawa ma re Che zang Kesi te jaba yina Nye ka te Nye mik te Nye amjo te siya suna Pe dinde ji cha bar wala Che zang Geja di di di Nye ka te si du zane Geja di di di Nganzu shielu pyuge nang la ya Shielu yomar wala Che zang Da ki da rengi la Zumu zu jie jawa negelwa ya yina Tene teta jeju yomar e sungbo de Bena nye ka te si shieba yina Ka te sosu lupu gang la meba che che Sa che shenda ji gang la Yueba tunda dinde Nye mik te si du zane Tene mik di sosu lupu gang la meba che che Shenda ji gang la yueba tunda dinde ji cha yungo arwa la Che zang sosu sosu la ya Jawa negelwa ya yina Teta jugu yomar e sungbo de 제장자나나야 디데 디 카르스나 닌장니기 케바다 제디 된 망보 덴발라 주구 요레 죽초바 인자 데네 카탄 나라 소바 다가는 식 밀라 소바 란소스 르부 강야 차나 예베 된다 딘데지 땡구구 여자 데네 데데 자오 있나 메테바레 디 첩라야 있나 원 타기구 디 시베 니에베 다디 자고레 숭버데 디는가도 다라 자외급을 야이나 테다 자와디르와라 다시앙아노 베티능신 로자베나 로디스르와라 로디 루브디르 자나니 루브디 디스그데 튜럽이 있나니 튜럽 디스그데 다와리 있나니 다와 디스그르와라 턱디 있나니 척디 디스그르와라 제자 로탕 튜럽 다와 초즈르 제베 단데 네급디겔라 창말로라 니데 조고레 Teta jana midyukba desu. Cheta mangu chunze, midyukba ni nyi yin te da tang, tanda nyi la bang sumu zhe. Rwa la di tunda di ngantu dinde zhig la ngunzi nangu gu zhe.
1: Sengye namba tso kung kam san. Tanda ken nam tse sin shin ba tene. Penjong Longjin Yinqin Lie Gong Peke Longjin Ki Longjin Lopchi Lie Chen Shi. Lie Chen Di Nang Penjong Lopda Chemin Gegen Chimwa Cilin Doji Lani. Peke Ndachui Rigbe Kola Chiri Nansi Yubi Sena Yubshu.
0: 마타 야망 무슨제 셈을 가도 숨을 했으나 뭐베 틀라 메토데 꿀라 럽두 자와 차숨버데 토가데 다탕 탄단이를 빵거데 세기 숨디 코아 레 딱다 뭐제 봐 양매나 바테차제 뭐 뭐베급수왕 투 탄다와라 테다 자와디 미리바라 찍라 코나 토아제 토가끼제 디고베 치도 되는 망우천제 뭐베 틀라 메토데 꿀라 럽두 자와 차시 숨네 뭐베급라 야이나 투 탄다와라 테다 자르초베 된다디 세신낭 내신낭과데 공도 송심은 능신 외부급도 땜뱅 외부 탕상원 외부 다근 외부 파르비 외부 시행한조 등기죽도의 남바 시토안에 모두 슈부를 봐라 배차샤베이나 대마슈 아 시도전의 상원 외부를 대신 노 시도전의 땜뱅 외부배를 뜻이기 두통 대시바더부 대디네 파르비 외부 땜바 주버를 네 대디시바더부니 다근 외부 땜바 주버래 루알라 베티다 계시 듀버잠리 베티다 계수 동아 양만나 투정시 양만나 디네 차게로 땜버도 부채베나 베는 안도 계제 양시루 딘데 요르와라 디링키 계제 티 마슈 아 탄다시에바 티 대신노 뜻이기 뚜둥 티 탄다랑 예수 예 티티 탄다랑 누비 야수 세기 계제딘데 시엘루 요르발라 제상 공로슈브 능신 티마슈 아시베 나마디 사왕외부레 사왕외부 땜르발라 다우나 딜레양아즈 두테바딘데 자제 디링기 계제티 마슈 아 베딜레야 차준이 시에베나 디링세 테디 요르바 디링스도데 탄다와르발라 이네 탄다와 인장 티마슈 아스 탄다와 둘레야 이나 외부급기 단다외 틀리나 테다자오디 요르발라 베데능시 단다시에버테 테시노 테시기 뚜둥티 단다뉴스 네 테디 단다라 누비 야수시버더부 투기차네 단다와 인야 테다자초밤 테다슈초베 워베급러야이나 투 단다와 인바 강시라 테다자와 요리 디 다탕 단다니르 방시베 거든디 고알라레 야고 머충외 왕게 디디글레 테다 죽 마쳐버딘데 말에 디디글레 있나 테다 잘 쇼그레 쇼쇼그레 세게 된다디 세시에 낭제 디디기 내주 멜학바 탕 양만나 견디다 튼 토제 개우치라 낸시에게 추도 탐에 지강 이부 딩이니 망고 천재 안 돌려야 있나 대낭모를 와라 콩라 네 테데 튼기 주주시벌레 투마옹바 땜바 탕 다가는 신기 셔주 미주베 츠그 걸어 야이나 망원네 숭베 공모능 신 모두 슈베이 드나다 테데 자와리아 이나 므댕기 테데 주주 테다 용송 모두 슈추소 샴나 진주로 마데베 체 자완제 시에베 치다게 낭스 시바 지데 걸어 야이나 고속제 모두 슈구이 지대시바 딜레야이나 나도 셰루 셴식라 강다양시에그제 루알 강다양시에그제 강다탕 지대시 민미지권이 스스탕 다수요래 표수양요래 제당 딩이니 강규왕도 당무이네 머두구요마래 머두구요마래 금제 가르스나 지르시 민테달 수요급의 금제양 가르스나 강원소배 지대체 대다기 된지치다 미수 모순월 지르켜배 된디 소등기 유장 되니 지르시 민테달 답을 민테달 답을 태양 조 가르스나 된지 누배차네 답을 와라 다시엔 강다시 럽초구어를 와라 럽초구어를 금대 가져서나 지대급러야이나 강아 강시베 다디니레 자와레이나 대낭요마레 다 세부라지 슈부이나 지대급러야 우댄디 강아 강태니랑레 와라 제장 강다시 럽이네 지기요레 다우나 강다시베 민태달수요니 조가져서나 자와르 우댄기 태 강이민 댐배차네 강다슬럼나 초그어데 지데스네데 강다슬네데 디거르야 자와르야

장부 라니 니바 자르시바 더보 지제체 강아 강티 두브즈기 나바디 세낭버디 디는 안 돌려야 덴베 튼다 니바디데 튼다 수바디 카데스나 지라 켜바 니두 굴시베 강바디 나돌라 튼다 카르세세 제버베스나 강아 강시베 지제체기 튼지그 누바 양매나 튼 강덴베 추디나 나돌려야 세세 제버디 제자 자월송배 강민주배 당보로 당보라는 니바자 지라 켜바 니두 굴시베 강바 Teda sumge nganzo la ji chane tenbe durdu gi kodun di konga ngodu shubo nangshin cho sumge toane nganzo la tenangbari. Cigang sumbu di nangne cigang tangbo kang minjube tangbo ru shibe kangba chiduwa la di nganzo la tenbe kodun di karesna kangda di juyu gi ji namba am yangmane ji yu di rakba tamju sewar chepari. Di nangla chungwe tangbu ru shibe tangbu shi duwa la. Tangbu didi karasana kurim sewe mingshi ri. Tenga yang ngode song simba nangshin tongma se sokwa, yato se la sokwa, yangmane ngon se la sokwa. Dor dun shibna dun shibe kodion di rwa la. Che zang zawa la ya tangbu tangbu sungba ri di 디급게 당부디 다 통말 숨바디니 조치월 공과잠지레 마도지기 타직도 당부 코너 주방 예버딘데 있나 자원이는 말에 빼나 차샤베나 안도 강다 지외 튼댄바 주베 급려야이나 군전 강시버더 불레그레 와라 내 군대 강시베 강한 강디 통말 자오 마르발라 탈 자와르 와라 제장 당부 루시베 당부디니 조체 왕도 숨어레 마다지기 타직도 네밤 땡케버딘데 말에 당부 루시베 루디 나돌레야이나 유디 땜버 쳬버와라 유디 땜버 쳬버레 리젠디나라야 네 자와르 지데거블 숨베 다 치간 숨부디 땡듄레야 두르드지 모두 슈베예 Lidian qime nang la ya yina jide gop sungwe, zawar sungwe, cikang sungbu dii go la ya nganzo shibjing chawa tawne mutu ngode shugin yin, gaji senpa bon namge, tuido do senra nang.

0: 한다니 비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그루
2: 생에 넘쳐 링게 공감사 샴라 부부좀네 까망에 생교 년주 쇼인 시진핑키 링네 고르키 좀이 지도 집에 뿌 당부타 니베 슝메 촌도 지지 군이 비진토 초유시 초슈 튀미츠 시진핑키 링네 고르키 좀이 지도 집에 뿌 당부타 니베나 로든 시진핑기 소신나 외 당주양키 튜럽사베 링내 주교체비 럽치 루규 피림카 순념 대매고네 구유라 시진핑기 링내 공배 시제 닝덥타 낭튼 랑지제응의 유비 시진핑기 링내 공마 럽중라다 딩섭체교로 왕차 댐비 제시시 코든 제유비

0: 한다니 비진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와마드 교 수양미 탕고 죽나 딜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게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수준 진이스 되네라 나라도 페맹게 맨주기 냠버체네 세기 맨주 줄람기 맨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방잠니 뒤부 대게 무고방바미네
5: 끼뜨드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 두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대탕 람든 대이 댄조즈
1: 대탕 람든
6: 대탕 람든

0: 판단이 비진키 추즈주구닥다시
1: 까망의 생구르
2: 생애 넘쳐 행기의 공감사 샴라 부부점네 까망의 생구 년주쇼인 시진핑키 링네고르키 조미 지도집에 뿌탕부탄 니베 흉물촌도 지지군이 비진토 초유시 초쇼 튀미츠 시진핑키 링네고르키 조미 지도집에 뿌탕부탄 니베나 로든 시진핑기 소신나 외 당주양키 튜럽사베 링내 조경체비 럽치 루규 피림카 순념 대매권에 구유라 시진핑기 링내 공배 시제 닝덥타 낭튼 랑지제응의 유비 시진핑기 링내 공마 럽중라다 딩섭 체교로 왕차 댐비 제시시 코든 제유비 문제나 유비 시진핑기 링내 골키 조미 지두치바 럽중치바 조 땡기니기 타주전신기 튜니라 코아 딩섭 랭구라 두시시 섭동타 丁最西电动松中尼突破街切的人云啊习近平给人列广吧落中拉达七八马赛突然不杀别人列给国亚国库旧银写所有些第六今的唐文年古别牌给用给行列铁给一顿卡地马拉给人自前呢行列唐参别习近平给日共切别南昌车松就咱们了卡地文文国同学年段他怎么打呢对不住他所长推长亲这他勤长行人 新别娘的康所批给东角的夹表前年新列团巴塔新巴巴巴用我切预备你去中和错过天外宁队落康起出租顿巴查地通年落东区预备出租铁团着松起宁队落给拉在接巴塔追过江门内落落东侧都通角夹咱们伸出预备 天外宁队洛康天西瓦东镇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宁队洛克七组家人别

0: 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 직다 마드베 직다 직슐름라 테드 데오메베 소르치 아니 디 토덤디 직이 지르다 직 딤주 계급 딤주 팀로 토덤 다 튕거 유나 사베 디제기 직 독자 메로 사베 디제기 건조 직 토버세 탁세 지약이 디제기 직다 건조롭젠 디니 직내 있는 직 딤주 체력 직 토덤기 디제기 팀구치 이한다 니네 있는 건조 직 통내세야 디제기 롭젠치 직이 다다 첨부 시드 가려서는 당부디는 먼저 지 당부 과시하고 그랬으나 지 짐준이도 걸 낙대 티셔츠래.
1: 아.
0: 다디나로 또 가가지는 온치슈 사가지고 그러봐.
1: 선생님.
0: 다 비게 로 전국 바샤들이 뭐라게 거기 다들 가리나 봐. 로마우 바샤들 먼저 저 누구민도 때 뭐라게 낙대 지 교수 있다 먼저 파트에 이 소리. 디는 다다 나로 내다 지 지 직 짐주기 직 록대 다다다 짐주년도 고 미선배 다

0: 다 디니니 겐다 윤두 디니니 군이 그 가르스는 자동 신호 등의 자동 신호 그 변경 신호 和交通警察的指挥手势有冲突、有矛盾的时候，才说起这个问题呢。我第二年了，见到一对，还是呢，警局领导管都不拉得了，这算小局的意思。你还是呢，警局领导的没说不着吧？
1: 哦，是吧？
0: 我都说不打，脾气大，局局都没说那脾气干啥样了吧？
1: 哦，
0: 你他
1: 是谁？
0: 干着你说呢？你说注意呢？注意呢？或者人心个么？这越南么？那块几把几用过了吧？
1: 对，
0: 别个样啊！那做你们就加个东西，死规定啥钱罗的？我听这些罗，其他听这些的，今朝年代不说不成，听那今朝年代不，咱没说不说啥？大听这个了呀？这个大看这嘞是吧？看这个今朝年代不用的，没这搞这个事情，说写个也罗的，怎么讲呢？通过他了。직다아주직전인계란첩인기린이네네계란그다담직다저저제돌린채모도자제제대퇴기를봐최단디인두아주다다채모시나는당부대짐주인도길락대권도되지또쓰지시그런아주직락대안에전에권도불락다신이삼디내그치미치시그락다신이놈是吧？现在空气个落到是吃个落到落到哪落到什么也不吃个了，俺做什么鬼呢？但俺做的落到他们的管道不落到了吧？这当地呢，俺做甚至年到个这土他们个大大那落呢，到按次序的我得写出来，年到个落到的，
1: 第一
0: 那
1: 大大
0: 全部洗那落个，大大全部洗那落个，他们不吃。但你他的是呢，甚至个落到，落毛坚固，是不是吧？
1: 这个了。
0: 那么这鸡蛋吃呢？毛呢就是不是的，的呢坚固实嘞，坚固的就得下药嘞，毛都裹得下药嘞。俺做都是这地库人的，俺做老鸭、干鸭这些都呢，干干的毛嘞，我的坚固嘞，鸡的瘦嘞。所以吃了这个都呢，拿了短短的毛嘞，鸡的瘦嘞，小七六个月我叫的坚固嘞。
1: 哦，
0: 现在龙巴卡，我做这米格达这七对吧？卡罗维拉基，九零二的米格达这七对，其他全都龙诶，地里下，地
1: 里下面都
0: 是，大家看那色嘛是吧？吃几不几那了，骨髓也不几啊，吃几不几那，恩个同样吃几不几那，人工同样说的这个做大过有吧？现在地色嘛是的，全都龙是吧？
1: 是吧？
0: 不管哪，我今天要不得俺做这。结果金主金路呢，才能存到龙的，木只单缺个要么的。
1: 哦。
0: 但呢，六角几个的，几个七路，几个忙起存到龙的，木只单缺个要嘞。
1: 哦。
0: 得准备好嘞，是吧？
1: 是。
0: 他的结果是金路的结果是土豆是吧？
1: 是。
0: 现在存到龙的老毛的毛通过要么是吧？
1: 哦，
0: 是。现在第一就开始敲声，单敲声龙的开始呢，六角几个的开始呢。刚刚个的部队落马尔达，然后木着卡卡乌雷斯接过来了。我部队落坚固达，然后就乔乌雷斯接过来。小因为我叫个唐古的部队落马尔雷斯，你第八不得个啥？他八马八的啥通过了吧？他全到的啥也不去偷呀嘛？现在拿了的部队落马尔的，然后木着卡卡乌雷斯，这唐古呢这卡罗埃拉镇南路中去的呢都是那边去。你这个体力的个呢？这个地呢，全都弄的，么子单缺个要的哒。
1: 哦。
0: 单缺的呢，单缺的比个一十七七个罗哒。
1: 哦。
0: 一十七单的都是落下来的。现在郑州的这个落的地呢，郑州全单全部洗拿落去，你不得嘞。
1: 来是。
0: 这个做你不得洗去。
1: 哦。
0: 当然做郑州全单全部洗拿落去，舍不得还是呢？郑州的大大的嘞哒。俺做村大，那么有个结合他那交通标志啥的。
1: 哦。
0: 交通标志吧。
1: 有。
0: 给拿了这个他这个。这个村大生意那么着啊？
1: 这个了。
0: 今年每个建这个村大生意那么着啊？
1: 是吧？
0: 每个如果那点样个村大生意那么，来这有些村大生意那么，他最缺乏村大，最没缺乏村大，搞动个村大生意那么，但我做村大，这当前的年纪了是小的点呐，
1: 必
0: 须有年纪了是。啊，这当第一对，第一呢，我做村大全部是这个拿了个，这么这个，大全部先拿了个，卡输不得嘞。他看媳妇的还是吃不着呢，俺就郑州的铁大，冷地，人家的铁地个郑州的大大全部吸纳了去，俺媳妇的了哒。现在这个纳了呢，还是按继续来生，但俺就那边开开结果吃了，但俺老早这当前呢，好对不起兄弟，值班了吧？
1: 对。
0: 俺这出差都不是去买了， 제담이 슈브든데 토브셰피게 코마고 세고야스 게임인도 제담이게 코데브 존재와 제담 디인도 담바 당부디 어 치슈티 가르인자 천다가 가르자이자 틱다가 가르자이자 로마 럭다 가르자이자 각동 가르자이자 짐진년도가 럭다디 컨제스 게임이야 이 럭다딜 세순 슈규레스
1: 네즈레스
0: 디안 당부지 단 니부드 가르스네 짐주고 럭다 럭다디 니부드레
1: 네즈레스
0: 다 숨부디 가르스네 짐주기 디레 다 천다디
1: 저건
0: 표지 시부디 아니 티그레
1: 냄디티
0: 다만 디게 간걸로 가르스네 마란주 징접징히 짐주 토담다 계급 짐주 침루 토담 나로 세왕 토담르다
1: 어 네스
0: 장적 관리 제가 생기나 장적 관리 다 세왕 토담 다나주 세왕 토담 이스고 열에 디게제 디슉 침부 십지 시에게 열라 비게야 틱디에 세브 십지 겹샤 차림이 샤샤르다 자상 아주 초봉은 날이야 다다 디게 디 아주 지조스나다 짐주스나다 코리우스나다 다 지르게 되었으나다 조금가 다달 되지 저거 치고 오르다.
1: 저거구나.
0: 다다 체질 되지.
1: 네.
0: 와 체질 방안주 다 신시서 그 슬로와. 체질 되장아주 달리 달리고래. 진짜가 취시 되장아주 다지고래 하세 자라 앉아서 다 저거 여러 가지 찾아. 진짜가 체질 지도 좀 인자 아주 뒤 아주 짐주기 된자 나로 내잖아. 이게 전부 시행하죠. 아니 명식 나로 전부 시행하죠. 강부터 무슨 수식 좀디 인분 인부체. 다 뒤인데 다 뒤 나로 아주 마 십제 세위는 아니 가르시에 인거래. 로그다 가샤 전다 가샤 티 티기다다 제샤 디미게 아주 짐주 년도에 비게야 락다 치기 락다 마시네 비기 나가크도데 짐주 년도가 나한테 샤르바. 라데샤르바 야마나 뜨기 야마나 르바 야마나 락다티기 르바 야마나 피게야 까제 피게야 계란을 십시 다 딱제치기 야마나 계란 지자는 게 르바 야마나 피게 라바장기 계란이야 가려서는 피게 찌르크 도담치니 주여 난 익섭치러서야지 다다치 구기 야마나 안 인가 유부다 아야 지금 로코치야가 고고 유두 피게야 니다테스치 피게 되다샤
1: 네스
0: 네스 근데 지금 아주 다다시 제거를 봐 제가 아주 짐주년도부터 이제 통유도 집배는 년도 서지든 이제 통유도 뒤 가로 고그라서는 슉 전부 숨 고고 와래
1: 네스 네스
0: 제가 다니나 상해 이사치 당부터 가서 년도 돼서 이부 통 비게 통고 그랬다 어 자다다 이제 내주 되보다 년가 유해시고 되게 다 됐을 때도 돼야로 와 봐와 돼로 와
1: 그래
0: 로와 즉 년도 돼서 니부터 가려서는 어 대만조 먼저 나가다 하고 그러면도 먼저 뒤께서 시트고 먼저 뒤 유미 답다 라키디 라스비 양자 갤런치다 섬린치디 뒤 둘로디 하고 모두 비 루르체스 차브레
1: 네즈레스카
0: 예 니버데 지슌데 당고도 바우진 대인바 니버데 지슌데 루르체스 차브레 다 숨버 가래 숨데 먼저 처음 건 날이야 땅아 카 지금 몰라가서 킬라스로 와
1: 그래
0: 봐 라또 가발라스 Rwa, anna buglas.
1: Chala labda.
0: Rwa, tipiga ya rokyo, siamdeg rokyo shusre. Chata ka chimbu sum, digala ya ka chimbu sum gugore. Dine kar gugore sin, di chanda di jirga todam yuwa. Shibuti, jirga todam yu la, jirga jiwa yu. Jirga denja sungyab yu, siyaj gugore. Di ka shibuti re. Chata di indi yu nganzo jik dina la da, diga shibdeg chanda di jirga den yu ndu. 当俺做那些大大的个出口端，俺做叔叔大师姐姐，俺呢熊人了，哦，老多订单多，人地订单多，村大订单多，年大个订单多，是吧？年大真是订单多，十十十十七十订单多，六十七十订单多，三十幺了吧？
1: 是是是。
0: 第一对，俺呢贴了点钱，今朝年这个他们个青楼地，俺做熊人地，还是说呢，俺做做做几个哥哥呢，但俺做么着么个收入多。是吧？
1: 这
0: 六七百干了，这个车来拉人都整整七六七百，拉不着，我们也拉不着这边个，整整七六七百干了，这多久过后全部停在这里啊？但俺就熊了，你才给停在这干，第二年停在一万干了，俺看的是呢，俺就整整七六低，俺就熊了低了，管都打也不都是这些三千。也是苦过，但我说过的没说的是嘛，这样过是吧？
1: 这个了，
0: 都吃下，吃的俺那看的是呢，我都是吃呢。俺俺的毛主席就注意，俺那俺黄伯杰就干大著名，俺那俺刚过春节注意是吧？
1: 是吧？个了。
0: 顶这是 야매는 모두 중에 틀림 시그레라 교가 교놈 글림 디 시그레 텔이야 모두 중에 지단치는 안다 못 가봐 가베 지밀루세 모두 중에 디게 조세레 굽자 굽마죠 디게 나로 나로 대주주래 다 틱 디게 다 틱니 쇼질 뭐 틱시 요제 쇼르 틱니니 다 쇼예 대 가르 조스는 모두 체 조세레 아
1: 네스클
0: 대규 치세 틀림제 Marcheta, and the Sevo, Songde Lango Raba, Songde Lango de Gache, Timig, G. Langos Ratama to me. Anna Lagosawa in Bahaje, Malagosawa in Be, Anna Pomi in Benga Tuguna Ronas in the Jauro. Timunas and Jau or Pina non Jori. And on the Mortani, the Rampi, you got to be taken. I'm more than to Langal Chindali, Sachimodon, Manichu Layage, Ranganga, Jokin Jigur, Ranganga, Neviki Gorda. Rangajan around Kushab Chevatanga, Sim Chunju Yimbata, or the Pomodi Yaguji of Darbe, Nimjuchi is to the Marie. Rashinja, Motashinja Tongure, Lemdi Washinja Tongure, Lemdi Zeshinja Tongure, Jetan Susu Langala Susu Durochi, such Gershin Chito such Tungum Dugue, the toast to Gore. Jetan D. Du, Anzo Harasana, Nalo de Motachuma, Dolam Rua, D. de Motache. Telem. That's here to send us some Dillan water motor, Miluia motor chet, Dinal yet a chet, yeet, Nalo Tilum de Catorasena. Baguadig at all, Dinalol, Baguadig, Dinator, Baguadina, Carcerang, Nungu, Seu, maybe, Gamlo, Trugo, Gamlo, Baguayuan, and Jungan to Dendu, Tesacera, Digay Gamlo, Baguata, Numlu, Mega, Jig, Lokzugi, Nubisha Diadig, Gamlo, Bagwar, Dina Lol Karti, Tejuk Tilonal, Doya, the Seshikaresen, Yama, Yadachu, Korechi, Yamit, Yadachu, Yimbe, Gamlog, Bagwati, Dina Rugure. Andra Wombukauta, Andra Sevukawe, Gamlog, Bagwati, Tejuk Tilum, the Rugure. Tama Tilum, the Washam Gorba, Zeta Susulagasus used to Ratsevas at you, Atsevas at Timbuchi as Mare. Marathon Timbership said the two dons, Marathon Timbership chose Jay Delepi, subsistence, which of the Monaga Penet Joseph Tens, Monaga Hot Tens, Dons, Sigduan Kaji, Ranate, Treba the Timbury, Rantilum Narachi Yamare, Meetilum with your chest, the Ransom Shuto Yamar, Milk Kushap Chito Yamare, Santa Dean Du, Dina Lolia, the Tilum New Dinala, Bakba to Juce, Motorche to Juce, Sondrela Water Juce, to Julian Gochetti to Juce. Timmy part to be Mazo Tiglum, that did you Lango Chelam used to Tiglum Subedal, Chelam Yorba, Chelam Denal, Chelam Chiju Ibe, Tiju Papube, Azu Chiju the Tundo, Halo Kajig, Kawaki, Yella Tiglum, the Kundera and a partitious door.
1: No, Zig.
0: Yajakawa, you need the Duda, Kalo Ting, Kalo Nisum, the Kawaii Mudu. Harshi was Yelanga Chujung at Chiraya partition. Tikundere, sing you so today. Dangan to Tilum de Carson, Lemdi true user, Shorty, Shorty, Lemdi, Yasum, the Masum, Ustelia, Gijulango, Tilum, Gijulango, Tilum, Ustang, to Navaceta. Tick save the cops, or tick save you stickle, so such putta. Tick save you stickle. That tick save me, tick out, and Jaretona, Tilia, Jonesha, see your marita. Tilia Pachitan, Stigma, Dingan to Chitan, and Mimas Shumojota, the region when you'll manage to take out, give charity. Depart that hopped out those living. This chicken is a wine gitter, ba. Gagaha, Homajula, Yungumata, Sasu Chatti, you get the little dollar, ba. Manzo Dinalia, tick save you stay. Carson, sugar chutu. Gavene, sugar chutu, jubudo, chutu need it. On the Twitter and a chutu sumra. Chata sumchi do, Jijulanga Jelaslea, Marie, dig a tilum dig a bechata sim de do. Any. Chindaka Samja Yorba, Zabagla, Moranga, the Tanga Tip, Droma to Dikachi, Chigi or Cheta, Mazo Tilum, Nurtambre, Nurtan to Chuzu, Tilum, the Chuzu, Chuzu Nini Sever. This sugar Chuzu gave me, Chubre.
1: Oh, listen.
0: Gondak Tilum, the Chuzu Navane, Dubabodore.
1: Listen.
0: Satawane Sapasambodore. 사파삼도 신지 이네 신지고 김에게 간조 지 개된 투쟁스 용 어찌 예제 투쟁스 아니 사미

0: 아미 즉 뱀바 니마스니 소르 데메게 진델로 사스니노 페벨로 사스니노 뜻도 안 거 디날 계급 덴베 이외 튜징 예수 샤베시고 디날이야 냠주리
1: 네세글 아니
0: 야 치주 이베 튜주 날로리아 즉 랑가데 모두 먹고 유디 비게야 즉 람데가리아 람시도 갈로 로 록다다 마우테 모두 구데디 국스디야 비게틱 가우 잡도나 가면을 파야는 되게 야제 비게 냠주 지규리 야 랑가데 야 된차부다가 람시추 쇼길추 로용규리 다드네 냠주 제비게 이해되 지금 야 야 된주도 어 된도 삼도 살장야 단 침제 커둘이야다가 틱 커도 침이나 지주랑과 틀림난 무추 주위는 이내 파티 그리 재산 카지 먼저야 니게기 사직게지 템브로 와 드네 추조조 드네 추조스나 게메베 바르마티브지 드네 아당자다 이내 파티 이내 승비스야 소르지 로바 재산 디인데 아주 틀림 나 셰비나 틀림 도세 예버지 주체 드네 틀림 가르스나 당분 니버스자 다 드네 나가 숨버디나 가르스나 죽음이 배 코리 틀림리
1: 아,
0: 페이지 도착다. 전항어디 자동차다 날이 니와 랑가 충어다 랑가 겨겨다 모두 충어다 모두 겨가치다 모두 체지다 모두 대라치 박바스 대라디나 박바체 감로 두고 박바체 디나도 주제.
1: 대박.
0: 다음 두고 가지 감로 두고 되게 가래 강가 디나 상가 지기서 라수나세 되게 다르다. 랑갈 메집체 파 밀파 파 짜르베서 저 가셔가 모두 바꾸 비우제 받지르다. 그래도 다르스는 라노 어디어래. 미튜는 죽어라. 미튜는 죽어라. 야면은 같이 동대 시부제도 와. 미비게 죽자 춘지 총계나리아 주주지나 질시주네 개주고 말 도스티 체시다 대마치 죽어라. 라가 결론에 땅제 들어와. 동대 제제 야면은 권다 록다 제 로페 도스당어서 개간다는 상관스 그러와. 그래서 록다 도스 장다다 통도 도스 잡아잡자 땅제 교랑가 막아서 있었지. 비가에 겨울도 라트 겨울단 주 남도 시행 말했지 있어서 나 시행도 있어서 라트 좀 맞히네 비게 넓기가 어렵다.
1: 좋아하겠나?
0: 아니 비게 졸면 찾아 파 개도도 믹 다스 뒤뒤자 직대 로와.
1: 좋아하겠나?
0: 야면에 미글었대 로와. 어디에서 있었지? 차장티 나라 맞죠? 지 도덤 나라 가리입니다. 도덤 체시 가리이미 제왕 도덤 가리이미 뒤다다 가리이미 로와. 최딩 가르도 내치고 이미. 텔레 수수 틀림 체제 딜이 이와 컨텐츠 체고 입니다. 디 문교기 가르스는 톱단 컨텐츠 이미 디게 다시 매 명시갈 아니 라라가 거기도는 라다다 전에 지그데 라 팀비글 지 노다 지 통제 전에 지그데 이 원자 통제 날로 치단 전에 통제 전에 조금 여말이 이내 거기 통제 전에 조금 말을 넣지 미도 스텔 교육은 통제 전에 통제 yab chogwa marcha, mi dungzho chene, dungzho marcha, di yung marwa.
1: Zhivagina.
0: Chetan di yung du, tig sunbe nal kharsan, chugumimbe, korik tiglamsa du, chugumimsa, tak gangri, rwa, gangwa sinirama. Dene gamlo chugu ki, nalo ki, angda jengu gaab dige. Temegi wangbu jengjige bagba. Temegi bugu manjaluwe bija jibru ya terga. Temegi mide ke terga. 테르가다 심지기 제약이 테르가 어디에 있나 주주리
1: 네 세글라
0: 쇼 숨베디나 주주리 디 죽음이 배 고려다 땅 왕부 견제디 바과되니 지게 바과를 서로와 디 바과도 권첨부 쇼르샤 첨부 쇼도 슉 첨부 쇼도 스네 배제신이도 왕부 견제레 왕부 견제기 바과데 아날로그 뉴슈기 바과요 있나다 아나 눈물로베 뉴슈 바과니 바 아나 권첨부 그제 인자 아는 지직 슉 전부 다 천도하고 그제 인자 디 코란게 표정 오버디 왕국 견제 그 치주기 코리 임베 디 틱럼디니 추구 코리 임베 틱럼나 교그레 스티어레
1: 네스 네스
0: 디케나 왕국 견제 인삼 비게 르와 모르체 그 틱럼나 좀 예수 감로 박박 틱럼나 좀 예수 아나 파게 추게 파주 나 탄다 메다 천중아 진짜 겹로데야 가르스는 카지 왕부 견제기 치주산데 응아주 자야 디디 자녀들의 이와
1: 이와가라
0: 디디 인다 아 왕부 견제 인다 모두 아 동능 나리네 답대요 아마다 우저고 다시 소천이 용 말에 자다 제나 왕부 견제 뭐 가리네 계란 틀림 요리 요 자다 계란 톱다 디 틀림 과이미디 계란 그 닐 원심 고고 요래 자다 틀림 디게 워츠베 젤이야 아니 틀림 시워디 시네 미주 세팅림도 잡다.
1: 네슬리스.
0: 아, 쇼 시부티 간간데.
1: 아.
0: 장마 때 바지 때 세트 간간데 아니 미주 세팅림을.
1: 간데
0: 렌시 한

0: 前后是以我的行事方向。接不到对了啊，看院里交给你，啊那我看院里交给你，是要这样的。这几个年，达到这个意思，加上确定的独立那罗那，接不到出国的拍，人家拍大小罗那，接不到出国的休假罗那，都是的。
1: 现
0: 在第一就第达到达到这边休假边，他那个接不接家人是嘛的，说不定。达到这上的休假边，休假边推崇。习惯了对接，接不了对接，人家的让这位家生人冷弟弟，这位结果生冷弟弟那里啊，没得可多专业多呢。他你不才专业多呢，第二里啊，我就求了。
1: 嗯。
0: 第二我就嘛，就得出专业，让俺生的呀，从我就出人家这位接出专业呢，也接不了的，他人不恶作呢，通知这家小啊出追究，俺等下实际当员工的是你看这小爷呢，实际通知业者去当员工多啊。
1: 是。
0: 对了，那么多人让休假呀，给人家干理财的。让学教育产品对那两个产品给我们都谈到了，别通知这些么呢？实际这别的文字单元你这动了道教的，让那点的是你算这单元不多，
1: 得
0: 弄教的。现在每年呢锻炼要的，锻炼要的对那两个产品就对学业接不牢的么子的学教育的，可是你对么子的其他了大大差不的，学业个落的差不的，对么子落的差不突出学教育不多。落得的这边呢，落得的出息少不了些，有的问题都少不了。少不得我做郑州个传达拿了嘞，年代传达嘞，是吧？年代也传达，落得少不得。少不得我做郑州暑假姑姑嘞，也没那看看姑姑嘞，们都少有的用少八十是不当家就当暑假也不叫叫什么嘞。现在我做么在这个小医院了做那个卡扎落得大医院了做那个卡扎落得是的，第一个出息少不了。
1: 这
0: 张地图你这个里样做，都是这些重大的规矩些，是吧？到底个国外这里啊，人家就不接受，但没得钱就吃啥呢？人家就提的，但邻居人家就没得钱的，重建那了，他住鸡蛋住土库门都，居民的给屁给过给是吧？
1: 是吧？
0: 那了呢？他住这，人家就重建那，他住超市要的，住没超市也是存在是提要的，住超过也是存在是干要的。当然，超过云南还怪民族，超过闽南还怪民族，各民族是一起。这里也没认识，这个听见
1: 了。哦。
0: 如果云南客居呢？如果闽居民呢？把提格的生活都能居民呢？把提格马的生活都能居呢？让顶嘴云南居呢？顶嘴闽南没居呢？我听认识的，到底。
1: 那
0: 是。俺的电脑那里啊，没得新的参考都能捏了单呢？让老在的调度呢？丫头呢？丫呢？是的。全大街名叫的，我都是的。但全大街名叫的，他就要全大街名叫的，还是呢？还是他居民说的全大名买不起，他居住的全大名叫的，他原来呀叫着你就说左正文，
1: 是吧？
0: 第一左正文是他原来叫是电脑了，全大电脑了，他就要的第一通过的那的去掉的。
1: 哦，
0: 那
1: 是。
0: 我他原来叫你电脑了呀，他就要的那去掉的。但一年地那了存大个这，地卡住交个嘛大是提多呢？地卡动个存大了吧？
1: 是吧？个呢？
0: 出息高赢不了，输毛赢不了。地提大提大地个毛在小了，人们拿不起提没地天小了地，这地落在哪落了呀？卡远了叫你哪落了呀？卡住要去掉了是个，俺住江一了，让把提了吧？
1: 是吧？
0: 这趟地要存大这些，卡住交个嘛的是这多呢？卡住要嘛的，但卡住交个嘛的是这么多。他举球的神的举球的有点点吧。
1: 是吧
0: 举球的马的是干民族举球的是干民族给给民族。他的看院里叫你的哪落了呀我的哪落的然后第二个的看院里呀叫这清楚做着完成清楚我的结论的有妈妈他举什么然后他举的这个的。第一看院里的哪里呀他举要的哪里去掉的。
1: 哦
0: 的哪里可做着完哪里掉头的做着完个范畴的。平常去掉了，
1: 平常得去掉
0: 了，我都是去掉了。但是去掉的查金有没有去掉的呀？存到有的，存到没有现存啊？是吧？存到没有干了呀？你那了没收拾，这个他娘的没收拾。但今年几吧？一年十不少那了呢？一年现在个着急脱单的，你了几个收了呢？都没动，你就买那不那了呢？三十了吧？
1: 是吧？
0: 既然主要个考虑多，你就了呢？主要考虑没不起，没现在了，你觉得过紧？这就是关键，这个都能没住了呢，是的。
1: 哦，那是。
0: 没得另外方得不得，我都能住了，住能开养嘛，那是的。
1: 哦。
0: 我都是在过过的。
1: 시엔이야.
0: 아, 제단 팀냅체 견자 람도 카질은 전다 조주면 가셔 봐. 카질은 야 주주로 가셔. 카질은 지엠도 다도 가래. 저 레브레 삼삼저라 먼저.
1: 맞아.
0: 어, 진짜히 나와들 제자 먼저 직 통계 나라려. 어, 카주 추고 위에 전다지가 뒤 전다되어도 이거 숨치셔래. 뒤게 일이 小心车是提下的 本来是突然有的哇
1: 对对对
0: 但第一卡的时候呢 我们那时候的土豆拿起来 土豆的电视推摇嘛的 然后卡的时候怎么领了呀 日暮的出席个呢 达到这是其他龙王明白说过 没得龙王明白说过 怎么领过啊请假 村大的团队 长门过得出来这里是谢不住啊
1: 我跟你讲了第一是提笔呢
0: 第一当我的呢当着我主笔 如果我没得整个是当下雨 你要主笔 주광아가스 근데 주초가 전다도 슬럽이나 디월이 이거 질문도가 도모 주가스나 디게이 지장아 제이싱 메르바
1: 어즈바
0: 디게이 신이 되려면 더 제이 마신이 되게 주초 말베나 르바 제이 신이 되려도 지치려면 제이 마신이 주초 말베 제이 마신이 그 주비나 될 예자 담고를 해 말해 할수 없대 저단 도담 디가네 도스 티비나 디딕스 마티움 차디아레
1: 네슬레스
0: 아주 니에마 무르카카 마초사데 게이 팅치 게브스 딜 마르타 테샤 아르바 주고 점블링 지규 수제 카르스네 구르다치다 야메네 첼치 네거 팅초크다 아나 네거 암 뒤주 규릉 부야 팅마초 세아치 구르다치 선다치 들바 지지 니어바 각동 선다라 니어 자다 딜 바 규르브레 자다 디인디 디나레 아니 아주 지 머르체딜다 머르충어자 카주초스 머르체를 카주스 민도 머르체날 종계날 체주초고 민도 쓰기 안다세부드게 주초고 민도 아니 주초고 초고드게 카지 가렸으나 레저다든지 레미제여래 아니 카마주를 주 개그월 저단 딜러야 디고골 댄제 아 머르체 카주디 날로네 주면 디퀄리티 등거여 말해 잽시 니 잽네 주토마소 잽시 숨 잽시 숨겨도 내가 가져야래 주고 그제 그래대 뒤주간
1: 아
0: 제단 뒤인데 주고 체디게 쇼예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쇼예네 딸랑가 디게를 주고 체주고를 가지고 있을 거야 나 시두 야 딸랑가 나로데 가지고 조금은 좀 못해봤는데 이나 아니 라 머리총은 인자 랑가 집집집 쇼예드네 가지고 있는 그래 왠지 머리총은 이나 나로데네 가연을 교세나는라 카연을 교도 연을 파주로 그러면도 마주 용서대 동바라 와.
1: 그래서
0: 봐. 아, 라디 다 카주스 픽 춘다드 픽에도 간테네 주네 아파트 먹었어. 라 더 고쳐 거야. 라 카연 교세 나는 내가 머리 충이 쏜다. 라 카주 됨질 죽으러 봐.
1: 역시
0: 경생 말이다. 라디 디나로네 카주 있는 뒤 그래. 인지 문제 쇼에 대해 태고 말해. 가서는 라머도 춘주리랑 거리게 된 거라. 담 쇼에도 머리 침바 되지. 아주 쇼에에도 머리 침비 틀려면 봐. 제가 도스제 아주 딜람 딜이야 개그고 토덤나래 세시다가 열이라 개고고 딜에 뭐지 체디글 때제 아주 직다 찬염다 장대다 지금 여말왜 지금 장대다 직다 아주 지금 세부유보다 이제 시가의 공개 공정 공 공평산대 시자 아무지 체디래미 카주스 주 맞춰고 장 체제 건설의 주스 매위나 아니 답답한 대해서 제거도 와. 제자 숭롬극지 자기인다 조교고 딱 고고도 뭐를 쳐야 되길래 딜 카주고 딜 카주 투수면도 쳐. 아니 쇼티 예대게 비어레스. 제자 니에 대리디나 쳐야 돼. 쇼 예대 카주야 그 틱 여장. 딜 뭐를 쳐야 저거 믿자 쇠브레. 뭐를 충어디나 카주네 지그래. 왠자라 뭐를 충어디 당분에 틱 날로 날로데 친제 야 지카 예를 줄지. 디나로리네 모르충어디 카주네 디그레스 인지미지 이해돼 마테네 디그레 모르충어디 다 체디야 모르충어디네 주야도 나드네 중아 접시 직격이 니야 모르 접시 직격네 카주 두고서 디차네 용 말해 자자 대조가 그 주고기 그래 고고 시자제 그 코르자 되제 랑가데 차킹 다 상가 되제 디 티글럼 되제 디 통자 되제 디젤 되제 그죠 즉 다 시현다 안전 줄이 시그로 봐 디젤 되제 디구지 차요레스 저단 디인드 아주 디토리아 상매 있음나로 나스 저단 예트리 디나리아 독스체 아니 틱디주 컨데시나 삼당 아주 디나리아 즉 주초거 요레 주모초거 요레 야틱 전다 지에 민도 컨데이나 카지니 주주고 로거르스도 섬 아마 이제 중에 파트가 독교를 샀음 같이 쳐봐라 봐다 자단 디나 이게 카 세르츠 담배 디렉

0: gila tanda de ngan zu ge qiu yi tie dong kang na le ya chuo shi du
1: ne se
0: di na ba ba ge yi qiu tang bu da xi bu de yin bei na pu yi gang ne ke du ne che su gre yi de shi gen de na cha gila
1: ha le di nga se ne yo re tian de yo re
0: ne se ne se
1: tian je da lo ji dan chen ni zhen de kuo zu guo re
0: a
1: zu tie de bei lu zhen na ngan zu di se shi bi yin di ngan zu ji de qing ki jin zhi to dam ju ne de zu ngan zu 정용을 밑에 먼저 찍라스 주고 말에 다시 그 정거리 그렇지 내가 주스 그래 봐
0: 정용을 봐
1: 결 때 제가 먼저 소그리스 러브 봐 그나 주 잘내는 거를 봐 된 사람 같은데 된 사람 다 거라 이 근데를 지나다 너 거라 그런 거라 쇼유 나르 봐 이 열에 비위된 것은 된 데 그런 거죠 이 비위디 롭젠티가 두뉴 유코리 도덤 속에 지 디쇼대 제 디 개자니로 속부터 이제 디저야 이제 이 비위기 디 이제 다약 디나르 디 제시디게 키제 도수 두뉴 디게 된 데 그래 된 배 마체 그랑 디 아주 디나로리아 지 칼로벨랍다야 루트나다 칼로벨랍다 디 디나르 그랑 락도 카바나 컨트레스 패밀리 치고입니다 디들 군들럽 용그래
0: This
1: is the turn there, the ground the Nango Mari, the Koran Paji, Nieto, Mezan, Tado, turn a use subject, the Jit Metro. What is the turn there? That's the dungeon, Jiggy, the monk check, Jig, Puy Dany, that Jay Dany, and Lolly, and Juto sketch to do. Jay Shep to do, don't do, Jay Eat and do, Jay Eat this step day, you were so to the Sungua.
0: This
1: was Jay Shens, a big secret, Jay Eat this step day, the Cotter Travers Metro Shem to do.
0: 哦，是吧？噶啦，
1: 大皮鞋先比那皮鞋先不接，皮鞋嘛先比那个做安脚里啊，你这家嘞，穿你穿你啊个有些款式，我做你们呢都是这些，水下的卡路贝的个一丢两的个，第一个皮的底，昨天他第二个穿你的阿拉那个做穿脚的这衣，这咱第一对，第那里啊扎的，我做，卡森的，一个嘛先你里啊，今年，卡森的安脚你啊扎的，这，那句。 我就给炸，但隔壁的俺还没过去，那就打这个抢我家的给钱的三姐，反正老不怎么呢，那么我们几个当姐的路罗那边，就过去的，地地铺么的，嗯，灯箱我家的多啊，啊，俺就当俺就来生我家送的，灯箱的，那种我家的，抢了个找关键的钱的什么路的，就过，那种我家没的这，当的这土运的，看着俺就那句给的得这个嘛的，送不动啊，现在个一年来看着的苦不动啊，啊，这都是路不的，今年来三姐路下的，今年抢的给什么路下的？

0: 나가죠. 그제 시험 때보다 받았지. 발린 게고 예스. 아 도지치 드링 드기 말없잖아 나가시기.
1: 나가
0: 터치나.
1: 나 생글랜지 팅디 편종 롱티 년티내고 벽에 롱딩키 짐주태지 시베 리젠디나 추점 다가시기. 리젠 기족 동안 저 리젠나 토그르탄 갑주르 난겐키 생겐 저거 용래이나 뉴이네 토치시 주인 현재 구슈난 거
2: 자와 강지 고르의 변종이 러룬 군교 폐기의 롱친키 샤시 좌수 땡비의 생겐소 사조와 강도 폐비장 동초아슈

생연남초 남불행기의 원점 체면 루연 시변의 진신심나와 닝타본의 토제는 쇼기 내젠디 케기니 문이 톱세 토베 루와 유라 원점 체면 루연 시변의 진디세네 니로 쇼로나

0: 那中南村人家来西北路西去年被就过吹到年不年的钱的就这所天天用了呀叫南龙潭三吨两柱用的这些民众需要买些天天给珍珠店家了呀以什么让咱喜欢收听结果
1: 平常龙七年七年后陪给龙七年他的龙七六七年前输赢
2: 李前第一人呢也没推荐早晚点被记者过去七刚孙不太大的扩展堂大概能吸引起记者全球就足过了亚人呢我的修作业记者过了亚人呢早晚送被七刚铁大个南琼外康啊康西呗，记者扎西多了。第一开始呢，记者我了就不得。太阳都徐不赢呢，康明就呗，唐不如西呗，名气多了。明地当铁个只我唐不有呗，记者拆记者。他的第三位名气多了，明地名咱们都没拆。隔壁南米堂大概能先给拆耍了样，可吃过耍。那么密集过忙要的前场俺就看俺康迪记得我银西北军这样内地了突破的看俺康迪记得我的军这看的是呢他的电视北明迪七大级马电把名字抹车咸阳那么一趟车所让科学北那么的有张你能看俺康迪记得银吧记得南来讲记得我银吧的这些图吧要么呢绕着图吧的俺这别咱们去查下边呢康乐吧康铁心是不是别进来呀查出的下边呢别抵挡了呀康啊康你了不是说了唐不康铁他乐是还给乔元明的军队呀绝对当然这西家堂云店大概能信给哪个说赢不及可啊日本是那可啊的人的咋地输了其他抗移民的马赛话的大北京的那了穷人抗了吧抗铁线是都在那抗啊抗起码的假设有的他这么铁西北哦咋地蹲在家伙是吧了加上他这么铁的他也这么特别咋地那些的铁蹲了家伙他扛啊扛的扛着扛阔啊这边是那空都松心呗西家杨门那云店拉得说了呀那阔怪不得是我是吧了他西边没有是我这一点鸡能把鸡阔街卡不着鸡是我吃不着了杨安对母体被下界我就选了这个的被他扛了切把扛体干细胞都不了呀恰存的细胞那当然被抵挡了扛啊扛细胞记得咋的你列不完了唐不扛体大家说的拉顿给切拉地顿了教我的教我印章的扛体卡都扩不出来什么娘细家堂他个能行给云店他个能行给拉在了说日本那些了可怕的是吧可怕的一点积累缺别出度写不来其他的没事话的是吧那他个能行被敌人成为七面扛的就与特年点嘛特别扩顿点被贴着顿的叫我的贴地接了这我点被扎西叫我的前场扛体可贵是有的肯定这个可贵吧大部分是呢扛杀这个可贵族点吧的人的养其他的没事好的是吧了养了都别想到这个啊了扛给身把肯定打高啊天年打起错不了我是吧得不了呀恰存的虚伪因呢扛得起那么出吧姐姐蹲的家姐他国家的开的口啊切不得是呢扛杀鸡口啊切不得但一年继续出都写不得谈点南边文的写不得其他的电源嘛的他这顿起面个了天里打起错不了我是吧刚不得去云电所给切巴姐姐其他说是错不赢不得我也送我切不得完了切张 공도 샤베 베티다기 토네 안돌라 카리 모두 체버베스나 어 다리 대셰베 강다디 지정외이마 와라 강민주베 당부루시베 강디 지정외이마 시양튼다 카리 모두 체버베스나 민시베 민디 고자치외 민시 윤드자와치 고자치부 인데 진내니 민라 고괴바타 거빈이 남이 다 거빈이 남이 뭐인베 채소라 고괴베 다 주디 공두시에베 베지 티다그 나네장 라두투브르 와라 제장 녜스는 디급기 강아 강디 지정외데 민디니 고자치부 쇼브레 민라 고초그레 샹야 남이 다 남이 뭐인베 채소라 고구구 열에 슈고야기 내가 양타가 두부이 짠 강민주배 당부루시배 죄바시배 두가라 죄바시배디니 공도한 오두 송스바 능신 와라 민식자와 민식쾌바시배 더부 턴댄바시라 문제체구르 와라 다 디르세베 루탕 당부시소니 리젠 공매난리 네 두두지 오두 슈바인 루니 다카데스나 유댄바리 니급기 당부 시바디니 능구영안조 롭종 치료 딱바리 시에베 통말타 다가 능신기 야타 다가 능신기 뉴시소기 고등인장 디급기 당부 승부니 조치로 승부장 민주 공도 오드 송승부 능신제 강민주베 야타루시베 치강디 조우댄자 루알라 조우댄자 양카데스나 어? 다 강다디 주류기 지나바 야마나 주류기 내 유디 나돌이야 모든나와데 다치강 니베가로 야딘데 숨으로와라 당불라니 니바자르시브레 어 당불라니 니바자르시베 치강디 당아돌라 가정오르 체어르베스나 강대체디 두두기 나바자르와라 디 세월체바레 대양 디세베 당부타 니바니가 가르스나 구림세외 정민지 인베 조미제 양카레스나 진주기 당부카라 진주기 니바의 자외 강아 강시베 지대체디 어 루바르체와디 세워나와데 타마디 찌라 켜바 니도 유르시베 강바디 나 지대 tēng kāng dēnbē cū dī ngāntō sēnāng wā dē tēyāng tā jī dē chē gī tēng jī chī tā mīk sū mō sōng wā jī lē kio bē tēng nī dēnbā rī gyō wā yīn shī bē kō tēng dē dē tēng tā kā dē dēnbē dē bē zā wā ngō sū dēnbē kāng kāng shī bā tē tēng kāng dēnbē cū tēyāng tēng jī chī tā mīk sū mō sōng wā chē jē jī lē kio bē tēng dēnbā yīn zā jī lē kio bā nī dū gyō rū shī 주민 자원하는 대단 숨바데 지대급을 야 자원을 야이나 강아 강시배 지대체들의 숨요마데 언데 자기구 지스야라 소바 다가는 신기 사십주 수소기 지대체양 유배 머체 디나네 지타 지체 니부 대다 랑 주주 니데르 유바데 배차샤베나 준비왕문나네 장 근데 숨바데스나 지지수 강 지저 때 시대 레다 칠러지 니시 다시 깨라 지시 숨어더보데 준비하면 안에 숨배 셈디 코든 카르데스나 코든양 지수 강남니 지대체 임바탕 지다 지탕 지니 레 지니 시대 레다 칠제기 온도 자외 지식 지대 지례 진다 지칠 시에서게 남발 교와 소소 거든 미직바 될 때마 다 치니 니시달신께 제게 둔데 자외 니네 치니 지시 치달 지신 지

0: 当地有个建议卡机时间文件难一十难我一年当男的铁大孟西西街刚把起电部的出差站节育现在的松北文件切当松北公家同作文件堂一十难我一年扩高我的铁马的生活完了铁马的生活切站那段铁当铁站外拖了学不及铁街我的亲美国北军这样他个音大扛的 记得我电报就把西北的塞不去看过个月呢下面俺做北卡的书记一席堂文字前的这个人啊了下面俺北卡的我的书记也别呢康江吧康的信塞个被定在这下康江吧康的信西北被定难了呀呢康的你怎么穷的是吧了康啊康唐不假设的
1: 江西边民的团结交往的，江西边民的说了呀，蒋家杨、谢家堂、云店、六寨了说过一把，几卡不交起，电把拆不得，口头不得。问的西边没三万南北团的基础都写不得不得，完了，康铁县西边康铁，广东省外康江么铁你了，考古古要的完了，再不着就西北呢，现在他云店他可能先给六寨了说过，康荣西了，考古吧，蒋家康人不得了，考古吧的考二拆不得，然后就北下边呢，康西边把康的考得不。
0: 被吞吐顶在这个南来，看看康西边几点扎的你来不得，毛啊，接着是银巴的，写几百名的叔叔考的，问的康大家伙，家姐基础都点不来，其他康西边的没考完的，他那俺做老总前辈背的，看的俺做写路线系统的写背呢，康西吧，康铁考，完了。
1: 这几呢，扛的可以罢了，他的呢扛些吧，扛铁，他怎么铁的了？七八岁几个大姐姐扛铁可是？咋呢？扛不扛啊？扛铁，没完，接着是了，可完了。但你别扛的，天天压大了，叫我的没钱，天天地接了呀？那七八岁几个大姐姐。
0: 交往的，这没错，我都可惜被追捕点被吃完明细讲，家长扛起没的扛啥行了，可过不的，谁不学不着完了？前场几点可准点把的酒吧站在一那样，米酒汤苦油，几百米吧，拿走点点用的啊了，前场起码。
1: 家就比个农村三百八那么低，可能也别下去，铁达的了，啥修么修给开发的，这边他呢，扛了文件技能性，一些奇怪的，开车不晓得的啊了。下面他都按照目的在，别下那这个的，俺把扛起，让给跟扛一闲了，乖乖去，别的那里扛的你立不住了。
0: 俺把扛起西北扛啊扛的，假设的看的是那七八岁几个大银白扛起个起啥起西北的，原来来不着了。唐北扛啊扛的，扛啥几个考古个月把的花钱不着了。扛着你个，特么个电白团的看的是那几多九百团找我的，一年扩建没找我的。唐北扛啊扛的，扛啥了考我的。 但你别扛啊扛的，扛啥了可的？但你别扛啊扛的，可把可不得是那给我安排些的，叫我的话，给我安排些的，他肯定的是那，捐糖、现价、美丽白、吃下的银白，所说的银白，捐的米线了，过一把七百，捐的点把银子，扛到七百的，国家养卡的是那，捐的啷子？接着捐银白的那，三五七八的。
1: 广东下边被铁打能行，扛起扛落，唐北扛啊扛，假设的七八岁几个，他够起啥几个？丢了叫我印章，唐北扛啊扛的扛啥几个？考古又玩不完了，扛落西边扛啊扛，你不定的落西边吃完命的断了呀，绝对在那落西边的咋的修改？落这样，云店这边呢，扛荣西银不的，可玩吃不完了。
0: 扛了扛起扛了，大别特种员俺都下边呢，扛起先把走都不没得讲呢，扛了不扛起先把走，前面扛扛什么铁，用的些个，拉子、卸甲、云电这边呢是把停你了。
1: 고구르와라 다양한도 빼직샤나 디리 강대바 강티 드남도 더블 차순의 시에브나 대세계 차와디 유장 니네 듀인기 강아 강디에 따자 대비 롱예 윤두 년지 첩제 더부 강릉시로 고아르와라 강대바 강티 드남 니네 작바 듀디 데모 년지 첩제 강릉시기 댄제 튼디 심바데스 지추도 시에 루알라 지추도 시에제 치다 강 당 강이미 미세웨 고든댄주기 남바 디디글라 야이나 지다 뭐 세워주바 숭바데 디글라 야이나 냥어도 슈잠 다가시기
2: 빨라 세니랍제 김다촌드리샤 빨라 키라핀 디시베
3: 야 엄드가 소래 빨라들을 내가 줘유 따라 아무나니 보주
4: 빨라 드링 애기가리 지라게가 점사가 지나 아
5: 지 빨라 조롱 과하래 내게 사야 호름도 이래 아무나 없이 온거
3: 야야 슈게 슈게 세노 슈게 슈 아야
6: 빨라 빨라 언제 지시디 근제 쓰 그래
3: 지다 보모 빨라 대 볼로 덕면 누구야 람파스 대 주다 온거 주주주 아무나 계지 지시 꾸치꾸치
6: 빨라 경아 딱과 야는 그 민도
7: 不住了，大勇且与你，怕问你个，问言语。

0: Tabri dang zhenzi.
1: Biri tang nyamle.
2: Qidi tang kongpi.
3: Zemlin ki tirin kasang.
4: Zemlin ki tirin kasang.
5: Singling yung gumsa, shamla zemlin ki tirin kasang si bili zhen shu yin. Ting tili zhen ki nang dun zhu ni.
6: 자주
7: Shanghai Yamle Zenzu Zuni, Lonishu Zeng Korwata, Kolishibu Lojo Yamle Ki, Chongma, Mibi Dubegoro.
5: Husai Chakseki, Sodi Arabi Namtanta, Kama Dinshiri, Jabu Ting Sumba Che Yuji Shibata. Sodi Arabi, Zenzu Ti Tuzin Kula, Kato Jabu Ting Jutan Chebe Gorso Yim.
7: Shamla Ting Dili Zenkinang Tun Shibchanam Sinjo.
5: Nichar, Yamji Geso Ki Sokchin Kupke Jukajiba, New York Yamji Geso.
8: 지게부르고
5: 이치 시바 다체 소울 지비 냠지 계속 속진기 총도티 민세 통리 리뷰 시바 코너만 인바라 자주 무의기 통리 냠지 계속이 규주디 추구네 튕규라 군디 동구니지라 규르유바시 상하이 계진의 뒤 심주강 고라 시비 주경 심주강기 군지비래서 슈노 심주바 장시月기 명아라 사지기 동투 참미제바타 배계기 해바 무투치로 조화 고라 시비 정신기 전론 조도 미바제 튕신유바타 Nyamji Gyeso La Chebe Yi Chi Tse Yi Ti Jujung Ki Gangen Ni Lamlu Ki Gangen Tu Gyurba Di. Gyeji Chakdan Chui Ki Kuala Chibi Lhocho Ki Gap Ki Wang Tan Gyun Tung Ang Chiru Chimhe. Wen Gya Nyamji Gyeso Ki Tep Chui Jinbe Chui Ki Gyeche Shui Wang Tu Jik Tu Chiru Chimhe. Gye Gap Chimbo Ka Chi Ki Nyamji Gyeso Ki Zanzin Ki Mi Yu Tan Za Tun Nang Mi Tu Dang Ni Dag Tu Chokwa Ni Chir Tien Che Di Ching Yi Zin Mi Tu Dong Wa Tan. Tsong Yu Gyang Che Che Pa Meng Yun Yung Tu Dong Wa Che Che Ki Yu Pa Tan. Chongmangi chujimla chudur chekyang, ta mikju batang, takju chekyang lakdara mikjibe nezu yuri ne yuji song yubashi. Zhangqi yueki, nyamji gyezo zongne lo gyezu korwe gyurju ge chogoti, nyedo nizyang lue dao sumbara langne dargu tsube mikyuni, tator jen ta, gyardu jen, nyugzin chibe wongkur gyurim, genchi dati tonyo meba soki, jikzu rengxin ki jenlong takju chekyu cheto riji sumbashi. Nyedo nizyang lue dao ngabara, chongji nyenshu nang, 최고 탁주 정신기 퇴삼소리바 마세 단대 내수 단조 매지 터지자유 티니 조다 지구 제바 신민바라 규르주 이거콘 투수 쿠토도 조신 유바타 나르간 제베 진두 짐소 치신 유바식시 급게 주 계집에 냠지 계속 소신기 주시 라호멘키 구조 손두토 시지 준급 냠지 계속라 제론 차고 제바타 총마 링루 인뉴쇼 테바 이치 세이기 계지 직시타 냠딥 자주라 민남기 이치라 최감 지신 유지 송보타 공기 급디 냠지 계속 속신라 시디탄 대자라 슈누이 개와타 윤티 피게 교수 동화 넘시 자주라 슈누이 개바 조아 미톱당라 군디 동화 락제 서주르기 미상마라 샴디 슈주 개린체바 정마 링루라 이치 라스 체바 제기 문주 블랭게 추 딩게 체바시 공기 중국의 토토 파르숨투 부규 드럽기 야튼 돕쇼식 인베 비게 조신베 계급기 로든 개와 송경 세주 타경 진해 콜라시비 주경 말라 티베 중장 로든 기 초수 비게 조규로 모두 군디 동기 유지 송유 것이 장치 유기 중국의 자주 토비 무주 자주 접단 심부 규 이치 개준티 도시네 미통 럭신기 총제 소규 신유 시디 송경 개봉수 중국의 대자 린지 현소기 윤례 린진 계급 최 시수민은 악동 지 망수기 계급직인 중국 문부 지로 직동 국제 국주로로 냠제 계속이 시디 송경 자주낭 통마르 주수 시디 송경기 자주 랭게카 니주 저주 락다르 제바타 시디 송경기 뻬마 미팅 증가 학점당과 랭게 주부 계급단 서구 니주 학점라 개바 뻬마 주든기 시디 차샤치 자지 최소 기소 비유 니도 니 저주류 다오 숨베 바라 中国西的松江兵马接动出击拉森基列巴嫩坦苏丹罗马阿布伊伊韩国金所结合党社会图推拨电铃坦把地藏西密集了松江面具若局所的连接主不是东这些公司中国苏丹俄罗坦一天给七只折瓦拉索下去了从这特别关联关地当地也在学历坦准备起不去也可不而给见到坦每天被查司机别尊三百对吧坦中国特别东北火了几笔叠加全国的怎么能预下的社会图从这特别冷链系统就是云批给一些公司火了几笔批给给全国的年龙啊顿村全国的中国都是年也及推目下去都就是坦年龄南站亚大年轻学生了早晚出不坦从这特别全国的吧年度批给了滚地动画坦年龄一片给留三百三百年年龄给做一年度亚米松就略军队批给给出任团队下级中国主席团中国独秀列技术表演张其月记西的松江下去年批给年龄派团南水松江年这水退伍成为派中国下去我们同年年龄给做给中心南给一起给准了绝国区别给及级别团队团级别协助扩团进行月批给给中这期过了十倍落脚了我们这偏不脱把团结合上面短途这次战略谈绝国区不谈以及各种解决你通关别团结性没影响了穷妈妈了科学机仍穷团结性了就是越级松也不是
7: 波斯人称的空气 FGK 称人气跟库鲁瓦和路易年些狂三个月接着谈论七个主席习近平去波斯的给科技西北平村接西的金牌关地东天去东林堡西七国别那些南月波斯人称的空气 FGK 称人气灭去人类比这个对不起西北六零六军前灭牌的国内波斯的给科技盲错偏村与我谈泽屯永玩关地东去都不是立即所本地越级送于不是和路易波斯的年龄蓝色组村国一顿开他年龄一千年多同的派出所军控级别年龄蓝色体听个怎么领导受尽七十点别萨尔塔的重视他别给着心别给科比年龄的来地性都可以越级送于不他况且中国波斯的基因中年龄比赛体外头的确实别给着玩关地大年波斯的基因蓝色体年数他孙数军前没把切入东西月中国内波斯人的南属天堂祖中期天滚地东天界也不谈蒙西之归堂边角从团马脚城镇边角所开公司别本三米七百七百万岁女不足共堂没去人类比例所给贴了滚切没把给切了东行于别波斯人给客推门头批给着玩一起堂归属千不年月级送多和路易波斯给科比日国三百参加普及出人工案纪律媒体不切的媒体人类客空间年来了凶龙虎胎今年拉在国一谈中这年去了滚地东国中国却给却卡谈年头怎么能给媒体人类年来增足足够了滚地东谈波斯给科比了卡去年给及媒体人类规矩年来第二组的过了十倍落脚给媒体人类年来丁色七八来的客情扩顿切预备文字七个月况且中国桥给顿别波斯的给科比米特人类给所列间三百吞金绝国别吹过了透过了七人预备形式给科比卡给新旧三百坦年就年来前年铁虫这给批给他忙出了偏不特别日外月季送预备是因为罗先生波斯的给科比波斯的给科比给共新增期着令从头他波斯的给科比明确人类比例领地表面给三对真都是切目所给蓝色抗力解体明确比例定色切约和路易明确人类比例领波斯的给科比为主年龄给出及客前时间别给科瓦尔克之外电表案批给着外成女嫉妒都脱不他波斯的给科比盲错给偏村给我越登局西多企图中国桥给波斯的给科比所谓的所有南极组年所谓的南极所有谈卷谈起测试偏村开连起不马赛特同波斯的给科比数年参加三对给别人测试老大且给全国对不提波斯的给科批给给南年归属二位切入主角应别文字七个月不是波斯的年轻的空间年冬下面出不定了做不谈 보스르케 컵기 콩도케 컵타 로데케 컵기 미추 징네탐 벤조르소 케콘기 체팅 규자 지발 슈신규 허루이 안추 중국 년조르탄 수미 냠레르 모투 슝룬겜네 지초탄 징네 민자와 냠제 용와르 군디단디 게컵니비 미만기 셈타 티웨 녀루 조토바 친도규 俺最北京托清东组内，埃弗里克斯尔贵巴中科的家队七百东子一月，俺最头痛中国球坛念头列前所谈念头偏村偏街的登局领局行，破了习俗文化赛，迷茫给什么的苏北，迷去境内别日里，波斯尔给可能会去恐怖之术，军前没把球谈呢，可能是比如罗雀给背着，体外熟悉我做个演习送又不是。
5: 家长马不错不谈，大三马不错别，以及你们这天做的，二不这个可以兄弟扛给主力选拔，开路莫谈，二不这个男的多加队，以及增速一对面阿萨穆罕默的尼些工，中国三个月前的唐人几个，微博运动谈，第一个配件所贴的，中国人用的，二不这个年系第一个组工了，这些开心扩展其突击区域。年下了，对于三国的年纪，中国谈二不这个你们的重视活。 家长马不谈，大三马不年纪点别，第一个做工的，新旧十种增加，北京土落不出去。中国七巧腊肉卷的级别，米秀天空三百一年的南站一别，新旧十种增加的，中国家长马不错别，中大的年纪，你的干过谈。家长马不错不谈，大三马不错别，给今年的天数级，加表的级别。二不这个，结合家长马不错不谈，大三马不错吧。 提醒家长们不错不谈，大三们不错吧？提醒家长们不错不谈，大三们不错吧？给今年的连锁节一对面，你就自助学习不是？开了没一，他天气新旧十种情节，结合卡给家长们不错不谈，大三们不错别话了。前列写着别的谈，六连起年年年聚，年年来兄弟家把姐姐话了，咱今列的扩段节约。所上南学跟去，罗布康图罗布江谈，三年三套图，大国的层级，偏转别的节节不聚，内心运动谈。
0: 地区今年集团军队配件所提及中国羊肉、西多切鱼及巨头。开了贸易，中国一部运动给六零年，六零年及贵州平和谈，配件给六百七十多年，现在南边二九年，两点南边若干了九十七九年些钱。铁塘安全列给东西话了，团别下鱼别，二不这个三红素，三年提给地区及组织级别，军队特区区级六大的切鱼肉，这些开心扩展切鱼及巨鱼。 俄弗吉根文的局呢？地区及人数些的东局路，特别喀萨贵族及团结团员。阿萨穆罕默迪，南西也不谈，南西军队及修建列。俄弗吉基所谈，并做配件及巧克力，特别是破新也不谈。新旧十种真正也话题，所叫南小给闽南了。中国年西地区做军旗，娘娘贴个了西多切鱼肉，说他们切不谈之。
5: 계급가기동의탄송지제디랑소수계급기내주단참비탁주주시르교류유지주도케르모타아사무하모디중국시중기야자마부초보탄다사람마부소비계진염질현소탄염례체내비에비
0: 军队配件来解决的级别，来给东西偏转团员及电邮不是？中国来讲的几个，克里莫伊，俄弗吉给徐女军谈谈城西建给秋菊的所提供所，中国谈欧洲年代体外文化建立，俄弗吉给地区给年秀些的东局，日过几个月，空给徐女忙不是拆动弱局给特色糖葫芦，别特别提醒月。俺最空手的苦个军队，空手的偏多特别热几个月，徐女军谈起了东都位。
5: 铁棍电囊，中国谈两列级别，明月被读书先不点预计决度。中国谈二不这个年系地区组建起，两列国联合，阿萨穆罕默迪。中国人二不这个南这个女不组建铁棍起，两列肉的开心些个。主日的家谈，地区出点铁棍嘴边，两牛两句写不句。二不这个军队配件给女不七路女点亲预计谈。空气中国的中国谈，家长马不错不谈，大三马不错别，给今两列连锁谈。
0: 而不是给咱这个充满地不妥，你不足够铁棍的娘们，俺们为定色不同居着我与。你中国谈，特别定色不。